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서황기 가수가 부릅니다. 가을바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이번 순서에는 구련옥 가수가 부른 추억의 강기습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지친 가수가 부릅니다. 바깥 세상.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역시 위글족 노래입니다. 소원 있으면 말해줘.

네, 민족의 멜로디 가자 종노래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소래였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정확한 제2차 세계대전 역사관을 선양하고 국제 공평 정의를 수호하며 역사를 명기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촬영 제작한 다큐 최후의 일격이 지난 19일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다큐는 중앙방송총국 중문국제채널과 RT 금일 러시아 방송국에서 동시적으로 상영하게 됩니다. 다큐 최후의 일격은 1945년 8월 소련이 중국 동북에 파병한 원동 전역을 주제로 하고 전약, 격전, 승리 세부로 구성되었습니다. 매부 분량은 30분이고 실제 영상, 소중한 역사 자료, 전문가 인터뷰 등 형식으로 중국과 소련이 함께 작전하는 역사를 주선으로 하며 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 주전장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한 마지막 전쟁을 진실하게 복원했습니다. 다큐는 전세계 반파쇼 결승 단계에 초점을 뒀습니다. 다큐는 소련군과 동북항일연군이 협동작전하는 장면을 중점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중국 전장 반격의 전략적 협동과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짓는 관건적인 역할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의 죄행을 까발키고 중국 소련 반파쇼 협력 정신을 구현하고 역사의 진상이 전쟁 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의의를 재현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촬영지는 전쟁 유적지와 관련 서류관, 박물관, 기념관에 심입하고 근 20여 명 106세 소련 로병을 포함한 전쟁 참가자나 그 후대를 방문하며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나라의 권위적인 전문가와 학자를 인터뷰하여 최신의 역사 자료와 증거를 대거 확보했습니다. 그중 많은 자료와 영상은 최초 공개입니다. 중앙방송총국과 RT 금일 러시아 방송국이 함께 촬영 제작한 다큐 최후의 일격은 5월 20일부터 중앙방송총국 중문국제채널, RT 금일 러시아 방송국 관련 채널에서 전 세계를 향해 동시적으로 방송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47부 무엇 때문에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을 건설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외산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고강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주민들의 74만원 손실을 만회한 경찰 소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24당도 해보고 학습보던 문답콘입니다. 오늘은 제47부 무엇 때문에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을 건설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리영실 기자입니다.
1: 습금평 청석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략적 포치는 인민의 사상 도덕 자질과 과학 문화 자질, 심리 건강 자질 및 신체 건강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전략적 과업을 위하여 공모하는 데 중대한 지도적 의의를 가집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면에서 인식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전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인력자원 심층 개발 사업에 객관적인 수요입니다.

0: 평생 학습 리념과 실천은 인류 발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선진 시기의 순자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고훈을 남겨 소박한 평생 학습 관념을 구현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규적인 학교 계통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은 제한되어 있고 대량의 지식과 기능은 사업 실천을 통해 부단히 배워야 하므로 평생 학습은 사람이 생계와 발전을 도모하는 지속적인 동력이자 국가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 자원 개발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20세기 70년대에 국제조직에서 처음으로 평생학습과 학습형 사회라는 리념을 제기한 이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모두 교육제도와 학습방식의 혁신을 도모해왔습니다. 21세기 들어서서 유엔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서 각국이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전민이 학습 기회를 평생 가질 수 있도록 확보할 것을 제안하여 각국의 교육 정책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을 상징으로 하는 새로운 단계의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을 맞아 국가 재부의 증가와 민중 복지 증진은 갈수록 지식과 혁신의 축적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인구대국에서 인력자원대국, 나아가 인력자원강국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반드시 전민의 평생학습에 의거해야 합니다. 개혁개방 이래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법으로 명문화한 소수의 개발도상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전민이 평생 학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하여 탁월한 성과를 이룩했고 국민 자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종합국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석근평 청석기는 전민의 평생학습 추진 기제를 보완하고 방식이 보다 유연하고 자원이 보다 풍부하며 보다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할 때 대하여 새로운 총동원령을 내렸고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 건설 사업의 총적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전민이 평생 학습할 수 있는 제도체계의 혁신, 학습형 사회와 학습형 대국의 건설은 반드시 신시대에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강대한 동력을 주입해 줄 것입니다. 둘째,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 건설은 신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보다 완비한 실시의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서서 10년 사이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교육사업을 더욱 중시하여 전민의 평생 학습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의 대학 학력 인구는 2억 1,800만 명을 초과하여 총 인구의 약 15.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15살 그리고 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연한은 9.91년이고 생산 연령 인구의 평균 교육 연한은 10.8년이며 신규 노동력의 평균 교육 연한은 13.8년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전국 재정성 교육 경비 지출은 4조 원을 초과했고 비재정성 교육 경비 지출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직업학교와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천여만 명이고 평생 교육을 통해 대학 학력을 가진 자가 500여만 명이며 다양한 교육을 받은 종업자가 1억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2022년 2월 말까지 우리나라는 온라인 대중 공개 수업이 5만 2,500개 이상이고 등록된 사용자가 3억 7천만 명에 이르러 온라인 수업 수와 활용 규모 면에서 모두 세계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교육 제도 체계의 기틀이 기본적으로 확립됐고 우리나라의 교육 보급 수준이 안정적으로 세계 중상등 소득 국가의 대열에 들어섰으며 거대한 인구 압력이 강대한 인력 자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을 건설하는 면에서 절대 다수의 개발 도상국보다 훨씬 우월한 제도적인 환경과 실시 조건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의 사회, 학습형의 대국 건설 관련 포치를 깊이 있게 관찰하려면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에 따라 각급, 각 류형의 교육을 맞물리게 하고 이어주며 다양한 학습 성과를 인정받게 하는 평생학습 고가교의 구축을 중점으로 삼아 학령전 교육과 의무교육, 특수교육, 고중단계교육에서 직업기술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의 기반을 전면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각 단계, 각 류형 교육의 정적 연결과 형적 융통을 심화하며 교육계통과 사회 각계의 일심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차세대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여 리념을 갱신하고 모델을 변혁하고 관리를 보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공평을 촉진하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체계와 학습방식을 마련하고 교육강국 건설과 인재강국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학습형 사회를 건설하고 학습형 대국을 건설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을 건설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별곡.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옛 남조국의 발상지 외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64번째는 남조고국의 발상지 외산입니다. 빠른 템포의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외산에 이르면 생활이 이토록 여유있고 느긋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니다. 이렇게 바깥 세상과 전혀 무관하게 느껴지는 도시가 바로 외산입니다. 요관 역사가 바깥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고유함을 부여했기에 외산에서는 그런 느긋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온남 서부의 대리 바이족 자치주 남부 산중에 위치한 외산은 기후가 좋고 민풍이 순박하여 특히 빠른 리듬의 현대 생활에 시들린 도시민들에게 적합한 곳입니다. 몽화성리라고도 하는 외산 고성은 고대 남조국의 발상지입니다. 오늘날까지 보존된 외산 고성은 명나라 때인 1389년에 축조돼 6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청무루와 남훈루, 위에원루, 공진루 등 4개의 초루가 네모난 인감을 방불케 하는 고성의 동서남북 4귀통에 솟아있고 성곽의 중앙에는 성공루가 솟아 인감의 손잡이를 방불케 합니다. 가로시로 뻗은 25갈래의 거리와 18갈래의 골목이 거리와 골목 양쪽에 즐비한 건물들과 함께 바둑판을 형성하는 고성은 명나라 때의 도시 모습을 완전하게 유지합니다. 외산 고성의 대표 건물인 공진루는 8m 높이의 성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로각이란 원래 세겹의 지붕을 얹었으나 후에 도충으로 바뀌었고 팔짝 지붕을 얹었습니다. 16m 높이의 성루에 올라서면 외산 고성이 한눈의 안개와 마음이 탁 트입니다. 예스럽고 우아한 루각의 남쪽과 북쪽에는 옹괴 륙조와 말리 청천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액자가 각각 끌려 외산 고성의 중요한 입지를 보여줍니다. 액자는 많지 않은 글자지만 웅장한 기세를 돋보이게 하며 무게 있고 힘 있게 쓰여진 필체로 6개의 소수민족 부락 륙조를 통일한 남조국 임금의 위풍을 대변합니다. 외산 고성의 거리와 골목은 성공루를 중심으로 오물종 모양으로 펼쳐져 있으며 거리와 골목의 량켠에는 예스런 가옥들이 질서 있게 자리합니다. 명나라 때 풍격을 유지하는 고성의 가옥은 다수가 삼방일조벽과 사합오천종의 바위족 건물 특징을 보유합니다. 상방은 방 3개 너비에 서로 향한 방향이 다른 세 채의 2층 건물을 말하고

0: 일조백은 가옥총원의 동쪽에 쉬운 안채를 마주한 하얀 담백을 말합니다. 사합은 건물들이 동서남북 네 방향의 가운데 정원을 둘러싼 것을 말하고 오천정은 가운데 정원을 기반으로 조성된 네 개의 작은 정원을 말합니다. 외산인들은 다수가 꽃을 가꾸고 특히 란초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외산의 집집마다 정원은 아름다운 온갖 꽃들로 단장되었습니다. 란차는 또 외산인들의 우아한 거주 환경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화로운 생활의 분위기와 우아한 심미 안적 취미도 잘 보여줍니다. 외산 고성의 밖에는 또 룡오송 묘족과 대소사, 외보산, 원각사, 남조 몽사성 묘조, 태양궁, 택박, 삼학동 마애석가, 문창궁, 문화소원 등 많은 명성이 있습니다. 외산에 있는 부지기수의 이런 명소들은 유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 아름다운 경관으로 천년의 세월과 눈바람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외산 고성의 눈부신 오지를 말해줍니다. 하늘 높이 솟은 고목들 사이에 자리한 원각사는 뒤에 산을 두고 외산 고성을 마주하며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산문을 지나면 사원으로 통하는 계단이 나타납니다. 걸음마다 높아지는 계단을 따라 사원에 들어서면 4대 천왕전과 대웅 보전, 후전 등 질서있게 자리한 건물들이 예술은 모습으로 모두를 맞이합니다. 원각사에서는 여러 건물과 정자, 련못, 석교 등에 배치해서 원각사의 엄밀한 구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많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원각사는 아늑한 환경을 자랑하며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고성 남쪽의 외보산은 남조의 발상지입니다. 남조의 계곡 임금 세노라가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방목했다고 전해집니다. 세노라의 가족 사당이라고 전해지는 산자락의 토주묘는 현재 이족들이 조상을 참배하는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외보산에는 여러 개의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도교의 삼청신 중 한 명인 대상도군이 이곳에서 세노라를 교화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로 인해 외보산에는 오늘날도 대상도군이 좌선했던 바위와 선인도, 세신관, 철성정 등 명소들이 보존되었습니다. 또 당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와 교도신도들이 산 위에 옥황궁과 문창궁, 룡담전, 로군전 등 다수의 건물을 지었고 신선을 찾는 참배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남조는 외산에서 90여년 동안 존속하면서 룡호도성과 몽사성, 매자정성 등 세 개의 도성을 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1300여년이 지난 후 이제 고성의 건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소중한 터만 남았습니다. 외산 고성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룡호도성산에 300평방미터의 완만한 둔덕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남조국 최초의 도성인 룡호도성의 터입니다. 이 터에는 돌기둥과 벽돌이 산처럼 쌓여있고 당나라 때의 불교 속각과 신석기 시대의 여러 가지 도구, 다양한 공예품이 보존됐습니다. 요관 역사와 풍반 문화를 자랑하는 남조국의 이란 요적들은 옛날 변방 지역 소국의 역사를 기록한 동시에 변방의 소수민족 문화와 중원 문화 간의 뿌리 깊은 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룡호 도송산 옆에는 화소 송명루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세노라의 여섯 아들이 남조의 여섯 부락을 말하는 육조를 관리했는데 큰 야망을 가진 작은 아들 피라각이 남조를 통일하려고 738년 6월 24일 일화성이 있는 관설로 건물을 짓고 송명루라 칭했습니다. 피라각은 송명루에서 잔치를 차리고 다섯 부락 도령을 초청했습니다. 오조의 도령 중 한 명인 피라 등의 부인 백결이 피라각의 야망을 눈치채고 남편에게 쇠로 만든 팔찌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오조의 도령들이 잔치를 즐길 때 피라각이 송명도에 불을 질러 오조의 도령이 모두 숨졌습니다. 오조의 부인들이 여러 시신이 자신의 남편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 피라 등의 부인만이 쇠 팔찌에 근거해 남편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후에 백결 부인은 무력으로 피라 등에 맞섰으나 실패하고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후 사람들은 백결 부인을 기르기 위해 해마다 음력으로 6월 25일이 되면 집집마다 회포를 밝혀 마을 안팎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족 화파절의 요래입니다. 슬픈 전설은 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실 이족의 화파절은 이족들이 단체로 춤을 추는 전통 명절입니다. 타가라고 부르는 이 명절은 이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넓은 터에 조항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걸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전통음악에 따라 모닥불을 둘러싸고 크게 원을 지어 빙빙 돌며 춤을 춥니다. 사람이 많으면 여러 겹으로 모닥불을 둘러싸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 분위기가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열정적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운 동년.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날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은 구강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리구코 아나운서입니다.
0: 강서성 구강시 팔리호 신구 승리비 아래 자리 잡은 구강시 박물관은 역사, 예술, 자연을 한 몸에 지닌 국가 1급 종합성 박물관이자 강서성에서 건축 면적이 가장 큰 대형 종합성 박물관입니다. 구강시 박물관은 1978년에 성립됐고 2012년 신관이 준공됐습니다. 신관의 부지 면적은 38.5 무, 총 건축 면적은 2만여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신관은 과학적으로 계획되고 공간 구도가 함대하며 진열과 전시, 학술 교류, 문물 보호, 공중 봉사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겸비했습니다. 관내 구강 역사 문화 진열은 전시청 면적이 2,4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전시는 신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600여 개 문물과 대량의 도표, 환경복원, 주제조각, 멀티미디어 시연의 형식으로 구강의 역사 문화를 낱낱이 해설했습니다. 도시 변천과 휘황찬란한 역사, 지리우세, 문화전승 등 9개 전시 코너는 구강의 역사 맥락을 긴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전시는 2013년 제10회 전국박물관 10대 진열전시 정품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구강 무형문화유산 전시관도 구강시 박물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시관은 실물, 사진,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현대 전시수단으로 서하시, 호구, 초룡 등 구강지구의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생동하게 전시했습니다. 구강시 박물관은 소장품들이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2021년까지 박물관은 소장품 5,190개, 문물 2,062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원나라, 청화, 목담무늬, 탑식병 등 3개 문물은 국가 1급 문물에 속합니다. 조형이 정교하고 공예 수준이 뛰어난 이 3가지 문물은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이 밖에 박물관에는 각종 돌조각, 도자기, 동기와 철기, 서화작품, 옥기, 도장, 금은기 등 소장품들이 있는데 이들은 구강지구 역사 맥락을 꿰어놓은 명조와도 같습니다. 상설 전시 외에 구강시 박물관은 또 각종 림시 전시를 주최합니다. 황정견, 섭법 문헌전, 경덕진, 어요 출토 용문이 도자기장, 전국 혁명 문물 사진 발췌전 등은 모두 관중들의 호평을 받은 유명 전시.

0: 전시소단에서 구강시 박물관은 현대과학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투명 스크린 디지털화 문물 전시대를 통해 관중들은 휴대폰이나 기타 설비의 도움이 필요 없이 전시품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상세하고 풍부한 사진, 영상 자료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밖에 전자 가이드 해설 시스템, 터치스크린 기술, 3D 동적 이미징 기술, 가상현실 기술 등의 종합 사용은 관중들의 관람 체감을 한층 승격시켰습니다. 구강시 박물관은 문물의 소장지와 전시의 창구일 뿐만 아니라 문화 전승과 교류의 중요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은 풍부한 전시 내용, 다양한 전시 수단으로 해마다 30여만 명의 관객을 유치하며 구강 문화의 빛나는 명함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는 봄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소빈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1: 3월 26일 44만 원을 지불하려는 진아주머니를 맞고 4월 16일 모 선생이 10만 원을 되돌려 받도록 하고 4월 27일 정료사의 20만 원을 차단했습니다. 이 모멘트는 74만 원 가치에 상당합니다. 최근 운남 문산 변경관리지대 성관변경파출소 경찰 소빈이 발표한 모멘트 하나가 화제로 되었습니다. 모멘트에서 언급한 74만 원은 소빈과 동료들이 초민들 대신 사기꾼 손에서 받아온 피땀 흘려본 돈입니다. 3월 26일 성관변경파출소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관할군의 주민 진아주머니가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통화하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경찰 소빈은 빠른 시간 내에 진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파출소 경찰 소빈입니다. 상대방은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인증번호를 보내주지 마십시오. 우리 곧 도착합니다. 경찰들은 신속히 진아주머니의 집으로 가서 현 사기 단속 센터와 협조해 지불 차단 절차를 긴급 가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경찰은 진아주머니 휴대폰으로부터 낯선이의 전화를 차단하고 절차가 불분명한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사기 수법의 함정을 해설해 주었습니다. 이날 진아주머니는 모 쇼핑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낯선이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진아주머니가 멤버십을 개통했다며 취소하지 않으면 달마다 800원의 비용이 인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아주머니는 비용 인출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전화 지시대로 출처 모를 사이트를 열고 앱을 다운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카드 번호와 전화번호를 보냈습니다. 소빈이 전화 왔을 때 진아주머니는 마침 계좌이체 하기 전에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은행 카드에 들어있는 44만 원은 거의 반생 동안 모은 저축이었습니다. 끝난 후 진아주머니와 남편은 특별히 감사기를 만들어 파출소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사기꾼보다 빠르지 않았으면 반생의 저축이 다 날아갔을 겁니다. 진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월 16일 경찰은 사기 관련 단서를 접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도움을 제공하는 혐의가 있는 용의자 위모가 관할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빈은 팀을 이끌고 용의자 위모의 위치를 신속히 확정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10만 원 현금을 수색해냈습니다. 이 돈은 위모가 운남 공명 모 선생으로부터 사기쳤던 금액입니다. 올 2월 모 선생은 낯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모 선실 고액 수익 등 화술로 조식을 구입하라고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앱을 다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 선생은 10만 원을 송만 후 상대방은 연결을 끊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임을 의식한 후 모 선생은 경찰에 신고했고 최종 10만 원을 되찾았습니다. 4월 23일 모 선생은 특별히 고명에서 현지로 와서 사의를 담은 감사기를 보냈습니다. 4월 27일 경찰은 긴급 경보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기꾼이 관할 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금 교부 사기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보를 접수한 후 소빈은 신속히 사기 단속 센터와 은행과 협력해 당사자 총료사와 연결을 취한 후 해당 가게로 가서 현금 교부를 막았습니다. 이때 총료사는 이미 20만 원 현금을 인출하고 사기꾼과 교부 장소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소빈은 동료와 제때 도착해 20만 원의 현금의 류실을 막았습니다. 사기꾼 당모도 당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정료사는 올 4월 초 네티즌 친구 한 명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다국 투자 내막 소식이 있다면서 수익 사진을 자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허위 투자 사이트를 열라고 유도했습니다. 상대방 수익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8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다가 20만 원만 놓고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굳게 믿은 정료사는 그렇게 20만 원 현금을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사후 정료사는 파출소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인민경찰 동지들에게 감사합니다.

0: 드립니다. 선뜻 나서서 정성껏 도와주셨습니다. 봉사가 세심하고 일처리가 믿을 만합니다. 감사기와 감사의 말은 민중들이 가장 소박한 인정입니다. 그러나 소빈과 동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들의 손실을 되찾아준 것이었습니다. 고객 서비스라고 자칭하며 회원 가입 취소, 결제 취소를 구실로 낯선 앱을 다운하고 은행 카드 번호와 인증 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내막 소식, 모 손실을 구실로 개인 계좌나 이름 모를 플랫폼에 송금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면접에서 현금을 주거나 콜택시 교부를 통해 낯선 이에게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것 또한 사기 행위입니다. 상술한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 전화를 끊고 110에 신고하길 바랍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연변 좋아라.

0: 네, 중국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몽골국 개국 군주 칭기스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칭기스칸은 조명한 군사 통수로서 원명은 태무진이다. 태무진이 태어난 시기는 케레이드족, 타타르족, 나이만족, 메르키드족, 몽골족 이 다섯 개의 부족들이 대립하던 시기였다. 태무진은 몽골족 벌즈친 부라 추장 이수구의 아들이다. 9살 나던 해 아버지가 따따르 부족에 의해서 독살된 후 그가 속한 부족은 사분 오열됐다. 청소년 시절 태무진은 가진 고생을 겪어오면서 불효 불굴의 의지를 키워나갔다. 그는 힘을 키워 언젠가는 꼭 몽골의 모든 부족을 통일하려고 마음먹었다. 그가 28살 나던 해 부족 귀족들은 그를 불악 추장격적인 가한으로 추대했다. 그때로부터 태무진은 군사를 불러모으고 군기를 오막에 다스리면서 몽골을 통일할 준비를 다그쳤다. 태무진이 몽골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치른 첫 싸움은 널리 알려진 13익 싸움이다. 당시 몽골에서 가장 실력이 있는 불악 추장 짜무한은 징기스칸 부하에게 살해된 동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3만 군사를 일으켜 태무진 부족을 향해 진공을 해왔다. 전투에서 태무진은 패하고 말았다. 짜무한은 회군하는 도중 잔혹하게 포로들을 학살했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그의 부하들 대부분이 반기를 들고 태무진을 따랐다. 하여 태무진은 비록 싸움에서는 패했지만 실력은 더 커지게 됐다. 1196년 태무진은 금나라와 함께 부친을 살해한 따따르 부락에 대한 정벌을 시작했다. 결과 따따르 부락은 전군이 복멸됐고 따따르 부락의 백성들과 재산이 전부 태무진의 손에 들어왔다. 그후 태무진은 면대 전투를 거쳐 몽골 초원의 여러 개 부락을 정벌하고 마침내 전 몽골을 통일했다. 통일 대업을 이룬 태무진은 각 부락 두령을 위해서 대간으로 추대됐다. 그 후로부터 태무진은 징기스칸으로 세상의 이름을 널리 떨치었다. 징기스칸은 즉위한 후 군사와 정치 제도를 세우고 몽골 문자를 사용해서 몽골을 강대한 칸국으로 일떠시웠다. 하지만 당시 금나라는 몽골을 속국으로 간주하고 공물을 바치라고 했다. 이에 노한 칭기스칸은 1211년 군사를 일으켜 금나라를 대거 전공했다. 금나라를 격파한 후 칭기스칸은 1219년 직접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의 가스피해 동쪽에 위치한 활즈머를 진공했다. 활즈머를 정복한 후 칭기스칸은 계속 서쪽으로 진공해서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를 점령했다. 그의 선봉 부대는 지금의 유럽 동부와 이란 북부까지 진격해 나갔다. 이 정보를 두고 역사학가들은 칭기스칸의 소종이라고 한다. 소종에서 칭기스칸은 군사들을 가는 곳마다 대사륙을 벌였고 초토화 작전을 실시해 중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큰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 1226년 칭기스칸은 군사를 일으켜 소하를 진공했다. 소하의 소를 포위 공격하던 마지막 순간 칭기스칸은 중병에 걸려 위하 부근에 있는 행궁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휘커타이가 대간으로 됐다. 중국의 강민족의 통일과 고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칭기스칸은 탁월한 정치가 군사가이며 걸출한 민족용으로 중국사는 물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0: 네, 끝곡으로 봄날의 약속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룡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곰형 국가 속이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량국 수교 55주년을 두고 족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습곰형 국가 주석이 수리남 대통령과 양국 수교 50주년 족전을 주고받았습니다.
1: 습곰형 국가 속이 중미 청년 진순행 행사에 참가한 량국 학생들에게 회답 편지를 보냈습니다.
0: 전국정협 왕혼영 주석이 영국 초당파 의원 대표단을 접견 냈습니다.
1: 뉴스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 28일 습곰형 국가 주석이 오스트리아 반데어 벨렌 대통령과 족전을 주고받으며 양국 수교 5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곰형 주석은 수교 55년을 내 중국과 오스트리아 관계는 비바람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해왔다고 표했습니다. 2018년 나는 반데어 벨렌 대통령과 함께 중국 오스트리아 우호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새 위치를 확정하고 상무관계 발전의 새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상

0: 등의 새 잠대곰 사절이 위내 도착해 양국인민의 친선과 정을 한층 더 깊게 했습니다. 당면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오스트리아는 세계 평화의 촉진자, 다자주의의 지지자,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개방 포용, 협력 상생을 더 견제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오스트리아 관계 발전을 높이 중시한다며 반데우 벨렌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수교 55주년 경축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세 단계로 격상시키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반데우 벨렌 대통령은 2018년 중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하고 습근평 주석과 함께 양국 관계를 우호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켰다면서 이는 쌍무 관계의 중대한 리정표적 의의를 가진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55년 내에 오스트리아와 중국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인문, 교육, 과학연구, 문화, 경제 등 제 분야의 왕래가 빈번해졌으며 양국 친선의 기반도 부단히 공고해졌습니다. 당면 국제정세가 혼란하고 불안한 배경에서 오스트리아와 중국이 광범위한 연계를 유지하고 안정을 함께 수호하며 리해를 증진시키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쌍방이 함께 노력을 경주해 쌍무관계의 심층 발전과 질적 승격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1: 5월 28일 습근평 국가 속이 수리남 심원수 대통령과 촉전을 주고받으며 량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수리남은 친선 역사가 요구하다고 비했습니다. 반세기 이래 쌍방은 줄곧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서로를 대해왔으며 각자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사에서 서로를 단호히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호혜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량국인민에게 신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수리남 간의 관계 발전을 높이 중시한다며 심원수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량국 수교 50주년을 새 출발점으로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전통 친선을 이어가며 제 분야의 실무 협력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루도록 추진하고 중국 수리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장을 함께 엮어 가길 바란다고 비유했습니다. 심원수 대통령은 수교 50년 내 수리남과 중국 관계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양국 친선은 굳시고 두터우며 전략적 협력은 날로 긴밀해졌다고 비유했습니다. 심원수 대통령은 양국의 제 분야 협력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를 소중히 여긴다며 다음 50년을 내다보면서 쌍방이 단계를 한층 더 정진시키고 협력을 심화하고 확장시킴으로써 번영 발전에 공동 염원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비유했습니다.
0: 5월 23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중미 청년 친선행 행사에 참가한 양국 학생들에게 회답 편지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국 학생들이 중미 청년 친선호에 탑승해 잊지 못할 친선의 여행을 경험했다는 소식을 기쁘게 접했다고 썼습니다. 중미 친선의 이야기는 인민이 엮어가고 중미 관계 미래는 청년이 창조합니다. 2023년 11월 나는 5년 사이 5만 명 미국 청소년을 중국 교류 학습을 초청할 때 관한 창의를 제출한 이후 5만 명이 넘는 미국 청소년들이 중국을 방문해 2년 반 앞당겨 얘기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교류 왕래 과정에서 중미 양국 청소년들은 서로를 마주해 상호 려해와 리해를 심화함으로써 두터운 우정을 맺고 양국인민 친선 교류의 세상을 엮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가장 활기차고 꿈이 많은 청소년들은 중미 관계의 미래와 희망이자 세계의 미래와 희망이라고 표했습니다. 더 많은 중미 청소년들이 양국 친선 사업의 개수봉을 이어받고 서로 배우고 함께 진보함으로써 태평양을 넘나드는 친선 사절로 돼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속가능 발전에 새 기여를 하길 바랍니다. 최근 중미 청년 친선행 행사에 참가한 중미 양국 학생들이 습근평 주석에게 편지를 보내 5년 5만 창의가 양국 청소년들의 학습 교류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1: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혼영이 28일 북경에서 제14회 중영 정당대회에 참석하고자 중국을 방문한 영국 초당파 의원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왕혼영 정협 주석은 올해 1월 습근평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스타모 주석을 접견하고 상망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영국과 함께 두 나라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정당 간 교류를 강화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양국 호혜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총협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영국 전 수석 내각 대신이며 영중협회 회장인 데이비드 리팅턴 등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의 더 큰 발전 성과를 목격했다면서 번영하고 안정된 중국은 각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대중국 협력의 기회를 중시하며 글로벌 관리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찬성합니다. 향후 중국과 함께 호혜 협력과 다자간 조류를 강화해 공동 발전과 세계 평화 안정을 촉진하기를 바랍니다.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국무원이 일전에 도시재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부했습니다. 전망계획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중심 체계적인 관념 계획의 선도적 역할을 견지하며 발전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보호하고 활용하며 지역 특성에 맞게 분류별로 지도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 지속가능한 도시재개발 체제와 정책 법규를 구축하고 고품질의 도시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현대화된 민생도시 건설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망계획은 혁신성을 갖추고 아름답고 거주하기 좋은 환경, 회복력, 문명성, 지능화를 갖춘 현대화된 민생도시 건설 목표를 기준으로 해 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등 여섯 가지 중점 과제를 배치하고 도시 재개발 실행 기제 개선 등 일곱 가지 정책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좋은 주택 건설과 개조 등 14개 주요 프로젝트와 행동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최근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 방지 재해 대처 업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중앙조직부가 중앙관리대행 당비에서 안위, 광수 등 6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특별자금 7,200만 원을 조달해 재해 대처 업무를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0: 지금은 소만이 지나고 망종이 다가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밀수확이 한창입니다. 농업농촌부의 5월 28일 밀기계 수확 진행 상황에 따르면 주요 밀 생산지인 하남성과 안위성이 차례로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전국 대규모 밀기계 수확이 전면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농업농촌부의 최신 밀기계 수확 진행 상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밀 수확 진행률이 약 20%에 달하는 가운데 서남부와 호북의 밀 수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최대의 밀 주요 생산지인 황회해 지역은 날씨가 점차 맑아지면서 밀 수확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8일 하남성의 8,500만 무 이상의 겨울밀이 대규모 기계 수확을 맞이했습니다. 규모 양곡 재배 농호인 마파도는 기자에게 자신이 심은 약 1,000무의 밀이 평년보다 열흘 이상 늦게 파종됐기 때문에 줄곧 수확량 감소를 걱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자의 지도 아래 그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밀 수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위성의 4,300만 무 이상의 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재배 면적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단위당 생산량과 총 생산량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성적으로 지금 고성능 연합수확기 16만 대와 양곡 건조기 2만 1,400대를 투입해 긴급 수확과 건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급변해 밀 수확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영상현에서는 무한 궤도식 수확기의 비율을 92%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5% 많습니다. 또한 전현의 밀을 1,000개 이상의 그리드 그룹으로 나누고 그리드 요원들이 농기계를 조직적으로 조정해 각 그룹에 최소 2대의 수확기를 확보했습니다. 밀이 성숙된 후 적당한 수확기는 3일에서 5일에 불과하며 98% 이상이 기계로 수확됩니다. 올해 여름에 전국적으로 1,700만 대 이상의 다양한 농기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중 연합수확기는 80만 대 이상에 달할 것이고 20만 대 이상이 지역 간 작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현재 교통운수부는 고속도로 요금소에 5,500개 이상의 농기계 녹색 통로를 개설했고 밀수확 지역에서는 3,100개 이상의 지역 간 작업 접대 봉사센터와 6,900개 이상의 농기계 우선 주유 통로를 설립했습니다. 여러 부분이 협력함으로써 앞으로 20여일 동안 전국 3억 모 이상의 밀수확을 보장하게 됩니다.
1: 5월 28일 오전 신조 21호와 신조 23호 도 우주 비행사 총무조가 궤도에서 인계 절차를 마쳤습니다. 계획에 따라 신조 21호 우주비행사 총무조는 곧 신조 22호 유인 우주선을 타고 동풍 착륙장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27일 오후 동풍 착륙장 구역에서는 마지막 종합 시범 훈련을 실시해 우주비행사의 귀환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8일 오전 신조 21호와 신조 23호 우주비행사 총무조는 인계식을 갖고 중국 우주총무장의 열쇠를 인계했습니다. 이로써 신조 21호 우주비행사 총무조는 모든 임무를 원만히 완수하고 신조 22호 유인 우주선을 타고 동풍 착륙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5월 27일 동풍 착륙장은 우주비행사 귀환 전 마지막 종합 시범 훈련을 통해 각 구조대가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응 능력과 비상 지원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착륙장 구역에서는 전용 도로가 새로 건설되고 조명 시스템이 개선됐으며 의료 보장 시스템에 전용 시설이 추가되고 비상 구조 계획을 추정하는 등 정기적인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착륙장의 모든 준비 작업이 완료되어 우주 비행사의 무산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온라인 상품과 봉사 소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온라인 상품 소매액이 사회 소비재 총 소매액 성장에 기여한 비중은 72.2%를 기록했습니다. 전자상 거래는 관광과 외식업 등 봉사업의 빠른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관광과 외식업 분야의 온라인 채널 매출은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세계 고품질 상품의 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4개월간 주요 관측 대상인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 수입 플랫폼의 글로벌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특히 타이의 두리안 온라인 소매액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인기 있는 수입 상품들은 국내 소비 선택 사항을 다양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단의 길 전자상 거래, 동반자국들이 중국 전자상 거래 대시장을 공유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1: 각지 주요 공사 건설이 착실히 추진되어 거품질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5월 28일 총길이 125.5km인 평륙 운하 항로 주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운하 항로는 내륙 1급 항로 기준에 따라 건설돼 5,000톤급 선박을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항로의 전체 구간은 5개의 항로로 나뉩니다. 그중 6.5km의 분수령 구간은 산을 꺾고 릉선을 허물어 항로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존의 하천을 활용해 직선을 만들고 준설 깊이를 확장합니다. 운하 항로 주체 공사의 지질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건설자들은 무인기 항공 측량, 무인선 수중 측량 등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항로 굴착 전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륙 운하 항로 표지 설치 등 항로의 부대 시설도 빠르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운하는 올해 9월에 전 구간 운항합니다. 27일 종경에서 만주까지의 고속철도 전 노선의 주요 공정인 석타 장강대교가 순조롭게 연결됐습니다. 이는 유만 고속철도 전 노선의 149개 교량이 모두 연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2027년 전 구간 개통의 견관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개통 후 종경 도시구역과 종경시 동북지역의 통행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돼 종경 송도지역 두 도시 경제권 건설에 더 나은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강소송 개동에서는 숭계도로와 철도 장강대교가 한창 건설 중입니다. 건설자들은 마지막 강철 빔의 설치를 준비하고 대교의 주경간 접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8종 8행 고속철도망 상해 중경 송도 고속철도 상해 남경 구간의 전 구간 통제성 공사로서 대교는 상해시 숙명과 강소성 계동을 연결하며 총 길이는 4.09km에 달합니다. 상하 설계를 채택

0: 4시간 교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 활주로 족제 공사가 완료되고 심층 기초 처리와 터미널 본체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 후 개통되면 년간 료객 처리량 4,300만 명, 화물과 우편 처리량 55만 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두 나라 서부 지역에서 건설 중인 최대 규모의 양수 발전소인 총해 외양 양수 발전소의 핵심 시설인 환기구가 순조롭게 굴착 공사를 완료했고 곧 지하 주요 공장의 1층 굴착 작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외양 양수 발전소의 총 설치 용량은 280만 킬로와트로서 발전소의 첫 번째 발전기는 2030년 9월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2031년에 모두 완공되면 년간 발전량이 33억 6천만 킬로와트시에 도달해 청정에너지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입니다.
1: 공업정보화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통신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5G, 기가급 광통신망 등 네트워크 기반시설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모바일 인터넷 접속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4월 말까지 100메가 이상의 접속 속도의 고정 인터넷 광대역 접속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 수의 95.5%를 차지했고 기가급 사용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돼 2억 5,300만 가구에 이르렀습니다. 5G 네트워크 구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5G 기지국 총수는 500만 9천 개로 이동 기지국 총수의 38.7%를 차지했고 5G 이동전화 사용자는 이동전화 사용자의 68.7%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의 누적 트래픽은 1420억 메가비트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0: 5월 28일 공문 보도 판공실이 새 로종에서의 분투자 종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다섯 명의 민영기업가와 새 사회계층 인사대표들이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며 민영기업이 책임을 다한다는 주제를 둘러싸고 종회 기자들과 깊은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산업, 인공지능, 장비 제조, 전자부품, 지능형 보안 등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함께 힘써 발전해 각자의 로종을 소개함으로써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향해 힘을 모아 전진하고 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위해 지원하며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민영기업들의 책임과 사명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 티켓 플랫폼에 따르면 2026년도 영화 총 흥행 수입은 예매를 포함해 15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현실 소재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는 개봉 후 평판과 흥행 수입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18일 연속 1일 흥행 수입 1위를 차지했고 현재 12억 원이 넘는 흥행 수입 성적으로 2026년도 흥행 수입 상위 4위에 올랐습니다. 곧 해외에서 개봉할 예정인 이 영화는 이미 여러 나라의 영화관 예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6 영화 경제 촉진의 해에 힘입어 현재까지 올해 우리나라 영화 산업 체인의 생산 가치는 이미 2,4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0: 이란 외교부 차관이 28일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국가 리익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량해 각서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했습니다. 당일 이른 시간 미국 관원은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이 60일간의 량해 비망록에 대한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휴전 연장과 이란 핵 문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같은 날 미국과 이란 협상팀이 계속해서 협의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명확한 레드라인을 설정했고 이른바 나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은 28일 지난 24시간 동안 총 26척의 상선과 유조선이 이란의 조종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이란은 해당 해협에 대해 전면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협의 통제와 관리는 오직 혁명수비대 해군만이 책임진다면서 해협의 질서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밀크티와 샤브샤브가 해외 젊은 세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에 있는 패왕차히, 말리 밀크티 등 중국 차 음료 브랜드 매장 앞에 줄이 길게 서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같은 풍경은 아시아 도시뿐만 아니라 시드니, 런던, 로스앤젤스 등 서방 대도시에서도 묘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크티와 샤브샤브로부터 스포츠 의류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중국 브랜드가 해외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해외 진출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중국 기업들이 제조 공장에서 글로벌 소비 브랜드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국내의 강력한 공급망 역량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들은 규모 경쟁력뿐만 아니라 브랜드 구축, 유통 채널 확장, 제품 개성 등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기관 관계자들은 중국이 점차 모방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제품이 글로벌 젊은 소비자들의 디자인 감각과 가성비에 대한 요구를 독자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재 분야에서는 명창 우품이 IP 권한 수요와 신속한 모델 전환을 통해 제품을 전 세계 시장에 빠르게 진출시켰습니다. 현재 그들의 제품은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아디는 2025년 처음으로 연간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넘어 전 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고소 충전 기술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의류 분야에서는 안타가 전 세계 약 13,000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나이키와 아디다스 다음으로 세계 3대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지화 운영과 소셜 미디어 확산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중요한 시험장으로 되었으며 인구 6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소비 잠재력이 큽니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샤브샤브 브랜드 해조로는 2012년 싱가포르의 첫 해외 매장을 개설한 후 지금까지 12개 나라에 진출했으며 전 세계 매장 수는 1,300곳을 넘어섰습니다. 해조로 관계자는 문화적 요소와 소비 습관 등의 영향으로 각 해외 시장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며 메뉴와 소비서를 현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소셜미디어의 확산 효과는 중국 브랜드의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파파마트 산하의 라부부 인형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후 전 세계 최고의 인기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2025년 해당 브랜드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291.9% 증가했으며 시가총액은 한때 키즈보이, 메이테이, 스노우클럽 등 3대 국제 장난감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중국 브랜드에 대한 인상이 저렴한 상품에서 혁신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변화가 최근 몇 년간 중국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주도하는 핵심 트렌드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 관세 장벽 등의 도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국 브랜드의 해외 진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더 이상 가격 경쟁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품질 제품, 글로벌 브랜드, 현지화 운영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여러 분야에서 국제 대기업들과 맞서며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밀크티와 샤브샤브가 해외 젊은 세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 로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오스트랄리아 중국연수 진선 방문단의 중국 방문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영국의 유럽 동맹 재가입 화제가 다시 고조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正处于学习的 황금 시기.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바래지 않는 이런 소중한 정신적 재보는 당의 확고한 신념과 근본 취

0: 이미지, 훌륭한 기풍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간고분투하고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개척 진취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위대한 품격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당과 국가, 민족과 인민의 혈맥 속에 녹아들어 우리 당의 존립과 지능과 강성의 풍부한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면서 당내의 안일함 속에서 정신적으로 해이해지는 당원 간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제는 숨을 돌리고 한숨 쉬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에 무사 안위를 추구하거나 태평을 누리려는 당원 간부들이 있는가 하면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는 생각에 더는 진취하지 않고 정무 수행을 게을리하며 허송 세월을 보내는 당원 간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득실에 련전하거나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명리와 향량만을 탐하는 당원 간부들이 있는가 하면 나팔수와 중개소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난관에 봉착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일단 피하거나 상급에 떠넘기는 곤란을 박차고 나아가는 예기와 투지가 부족한 당원 간부들이 있습니다. 내가 혁명을 끝까지 진행하는 정신, 허세를 부리라 때를 놓친 초패왕과 달리 요새를 몰아 궁지에 빠진 적을 추격하는 앞세대 혁명가들의 분투정신, 희생된 선열들 그 뜻도 장하여라, 이루를 휘어잡아 새 세상 창조했네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분투정신을 발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홍색 전통을 적극 발향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며 공산주의자의 정신적 계보를 이어 시종 혁명자의 두려움 모르는 분투 정신으로 새 장정의 길을 걸으며 신시대로 분발 정진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여섯째, 당의 단결과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한층 더 강화해 전당 동지들이 보조를 같이 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요시하고 당의 단결과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보장하는 것은 당의 생명이자 우리 당이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큰 정당으로서 세기적인 위업을 이룩할 수 있는 관键적 요소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전당이 조롱성처럼 굳게 뭉친다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시키고 그 무엇으로도 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형성할 수 있으며 모든 강대한 적과 온갖 험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당이 당중앙에 복종하도록 담보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것은 당의 정치 건설에서의 선차적 과업으로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꾸준히 틀어줘야 합니다. 당의 역사에서 준희회는 위대한 전환적 일을 가지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홍군 제5차 반포위 토벌이 실패하고 장정 초기 심각한 좌절을 겪던 역사적 고비에 소집된 이 회의에서는 당중앙과 홍군에서의 모태동 동지의 영도적 지위를 확립함으로써 모태동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마크스주의의 정확한 노선이 당중앙에서 영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모택동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의 제1세대 중앙 지도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 날

0: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오스트랄리아 중국연수 진선 방문단이 중국 방문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저는 중국 방문에 10점을 주겠습니다. 저는 두 번 갔으니 20점을 주겠습니다. 최근 멜버른 주재 중국 총령 사관 회의실에서 오스트랄리아 각계 인사들이 흥분했자 최근 두 차례의 중국 방문 여행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중경의 현대적인 기계 서한의 역사적인 운치, 장사의 활기찬 매력은 다시 회역해도 동경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스트랄리아 국민당 전국위원회 로버트 바위 의장은 중국에서 돌아온 뒤 더 이상 중국에 대해 남들과 언쟁을 벌일 생각이 없어졌다면서 앞으로는 그냥 직접 중국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보라고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10월 바윅은 다른 18명의 오스트랄리아 각계 인사들과 함께 오스트랄리아 중국 기업인 클럽의 원조문 회장이 조직한 오스트랄리아 중국 연수 친선 대표단에 참가해 해구, 남경상해, 항주, 심수 등지를 20일 일간 방문했습니다. 일행은 가는 곳마다 중국 도시 관리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첨단 기술 기업을 참관했으며 의료 봉사를 체험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 멱사 전시관과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을 찾아 중국 공산당이 걸어온 험난하고도 휘황한 역사를 요해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기간 오스트랄리아 중국연수 친선 대표단은 성도 중경, 장사 상덕, 장각에 서한, 북경 등지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 일원졸 랜드는 80세가 넘습니다. 그는 중국과 오스트랄리아 수교 초기인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 주재 오스트랄리아 부대사를 지냈습니다. 졸 랜드는 이번 중국 여행에서 치오 몰락마봉 정상에 오른 중국 등산가 하바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바규야말로 독립자주, 견인분발하면서 노력해 성공을 이루는 중국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노린 이샤우드는 오스트랄리아 국민당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녀는 중국 여행이 자신에게 봄바람 같은 느낌을 주었다면서 중국인들의 정신적 풍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인들은 바쁜 걸음을 걸으면서도 낙관적이고 열정적이며 단결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크레이그 이샤우드는 오스트랄리아 국민당 전국 서기입니다. 크레이그는 20여 년 전 생겨난 많은 중국 스타트업체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현재 수십억 규모의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시장 경제야말로 인간을 중시하고 대중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여행은 비즈니스 전략 고문인 안토니 싱의 중국인의 혈통을 깨우쳐주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로 돌아온 후 그는 중국 공산당 규약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항상 장원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원조문 회장은 중국에서 직접 겪은 실제 모습은 서방 언론의 서술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연수 친선 여행을 계속해서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결심을 밝혔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영국의 유럽 동맹 재가입 화재가 다시 고조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유럽 동맹 탈퇴와 관련한 논쟁을 10년 동안 진정으로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유럽 동맹으로의 복귀가 주로 민간과 학계, 일부 언론 토론에 머무르고 주류 정당은 이를 정치적 금기로 간주했지만 최근에는 이 의제가 영국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노동당 내부 권력 경쟁과 영국의 대외 전략 재배치에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최근 사직한 전 영국 보건 대신 위스 스트리팅은 유럽 동맹 탈퇴를 재앙적인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영국의 미래 귀착처는 유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빠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레이터 만체스터 시장 앤디 버넘도 관련 토론에 휘말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부에서 슈타모 수상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당의 중량급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당의 지방선거가 좌절되고 슈타모 로선에 대한 당내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럽 동맹 복귀 주제는 더 이상 정책 토론에 그치지 않고 노동당의 잠재적 후계자가 로선을 보여주고 유권자를 확보하는 정치적 의제로 되었습니다. 스트리튼이 공개적으로 유럽 동맹 탈퇴를 비판한 것은 영국 경제와 유럽과의 관계에서 부딪힌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자로서 더 과감히 난제에 대응하고 또 친유럽파들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버넘의 처지는 더 복잡합니다. 그가 수상직을 놓고 경쟁하려면 먼저 의회 보궐선거를 통해 하원의원 신분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선거구는 당시 유럽 동맹 탈퇴 진영의 중요한 표밭이었습니다. 따라서 버넘은 영국이 유럽 동맹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2016년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을 더욱 강조하면서 유럽 동맹 탈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국가를 교착 상태에 빠뜨릴 뿐

0: 전략적 공격에 빠뜨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역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 성장이 부진하며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영국 전략도 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반면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매체는 문제는 유럽 동맹 탈퇴 자체가 아니라 영국 정부가 유럽 동맹 탈퇴로 인한 자유를 진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동맹에 다시 가까워지는 것은 영국을 다시 제약할 뿐만 아니라 2016년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경제 상황이 가져오는 압박은 론쟁을 가열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2020년에 공식적으로 유럽 동맹을 탈퇴한 후 세관 감독관리, 인적이동, 공급망 측면에서 부담하는 기업의 비용 압박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식품무역, 금융감독관리, 에너지안보, 과학연구협력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영국은 유럽체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단독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스타머 정부는 관세동맹 불법귀, 단일시장 불법귀, 인적자유 이동 불재개라는 레드라인을 그었지만 동시에 영국과 유럽 동맹 사이 관계 재설정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일부 매체는 영국 관원들이 유럽 동맹과 상품무역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 런던이 종전보다 더 긴밀한 대유럽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은 대서양 관계의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영국은 유럽 동맹 탈퇴 이후의 글로벌화와 특별한 영미 관계 사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려 했지만 현실은 미국이 점점 아메리카 우선을 강조하면서 관세 협박도 불사하고 동맹국에 대한 안보 약속까지 어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동맹의 중요성이 영국에게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독립 싱크탱크인 영국 외교정책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현 미국 정부의 행보를 고려할 때 영국은 유럽 동맹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내에서 다시 유럽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유럽 동맹 재가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합니다. 물론 유럽 동맹도 영국의 비중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며 핵무기 보유국이며 또 유럽의 중요한 금융중심지를 보유한 7개국 그룹 회원국인 영국이 다시 유럽 동맹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유럽 동맹에게는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 동맹은 동시에 영국이 유럽 동맹 탈퇴 이전에도 유로화, 생겐협정, 예산 등에서 례외적인 처리를 요구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럽 동맹이 영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만약 영국에서 미래의 정권이 교체된 후 다시 방향을 바꾼다면 유럽 동맹이 막대한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영국을 다시 받아들일 의향이 있겠느냐에 달렸습니다. 10년 전 유럽 동맹 탈퇴 국민투표는 주권, 국경, 국가 지능에 대한 많은 정치적 상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영국은 성장 동력은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고 무역 비용은 어떻게 낮출 것이며 안보는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고 국제적 영향력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 훨씬 더 구체적이고도 골치 아픈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 동맹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럽 동맹 탈퇴 이후의 영국은 하나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유럽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으며 다시 유럽에 가까워지는 것도 구호만으로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팬송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의 세상 장금합니다."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계시나요? 가까이 두면은 무조건 행복해지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하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건 당당하게 나 이거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되죠. 네, 두 번째, 문자를 예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알겠어가 아니라 너 덕분에 이런 것도 알게 됐어, 고마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실제로 남에게 사랑을 많이 줄 줄 압니다. 세 번째, 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합니다. 같이 옆에 있으면 나도 마라톤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행동 전염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목표 달성률이 실제로 올라갑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변경의 뿌리 내리고 국경 안전수호와 변경말 건설에 진력하고 있는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인민부장부 완초부장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호가호유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조선호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등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항은행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금융시장의 등록, 위탁관리, 정산, 결제, 신용조회 등 체계를 건설하고 관리 감독 기틀과 접근 제도를 완비하며 중요한 금융기반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관리와 상호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동지불의 상호연계를 추진하여 이전지불의 편리성, 보편성, 포용성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돈세탁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인민폐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응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종에 대한 종합통계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금융안정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조항은행의 최종 대출 자로서의 질책 설정을 견지하고 금융 위험에 대한 감시 측정과 조기 경보 및 원천적 예방 통제를 강화하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위험 조기 지정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구 행위 기능에 대한 감독 관리와 관통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 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감독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상시화된 위험 처리 기제 건설을 추진하고 위험 처리 쟁략 방법 제도를 풍부히 하고 보완하며 금융안정보장기금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예금보험 기금 위험 처리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여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조를적이고 협력적인 국제금융거버넌스 기제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의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금지 목록 관리 모델을 보완하며 금융의 경외무역과 투용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민폐 국제화를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착실하게 추진하고 기반성 제도 배치를 최적화하며 이민폐의 역외 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역외 이민폐 금융 상품을 풍부히 하며 이민폐 정산 결제 은행 배치를 최적화하고 통화 스와프 기재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국제 금융 거버넌스에 깊이 있게 동참하고 중대한 국제 금융 규칙 표준 제정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고수준의 개방에 부응되는 금융감독관리와 위험예방통제 체계를 완비하여 개방 조건에서의 금융안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조항은행의 직책리행에 부응되는 재무예산관리체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법, 금융안정법, 돈세탁방지법 등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조항은행 법률 제도를 기반으로 조항은행의 내부 거버넌스를 완비하고 독립적인 조항은행 재무예산관리 제도를 실행하며 총준비금, 특정준비금, 손실삭제, 자본보충 기제를 보완하고 조항은행의 국가자본금을 보강하여 조항은행의 자산 대차 대조표가 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능동적인

0: 촉진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강농, 해농, 부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수 동관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처음으로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조항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결책과 포진 바,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이 삼농 본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고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삼농 사업에 대한 일관적인 깊은 중시를 충분히 과시했기에 비련코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욱 잘 추진하는 데 강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당의 삼농 방침과 정책을 풍부히 발전시키는 데서의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습금형 정책에는 우리 당은 창건된 후 시종 농민에게 의거하고 억만 농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과 건설, 개혁의 각 역사 시기에 우리 당은 정책과 책략을 통하여 억만 농민들을 기밀히 단결시키는 데 깊은 종실을 돌리면서 공동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분투해왔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우리는 시종 삼농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존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제하고 도농 간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삼농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힘써 혁파했습니다. 생산 전, 생산 과정, 생산 후 각 거류와 각 류행의 경영 주체를 포괄하는 농업 지원 보호 제도를 수립했으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정책 체계를 완비화했으며 강농, 해농, 본농 제도에 대한 지원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그 혜택 보급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제도 체계가 날로 성숙 완비돼 농업과 농촌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우리 당의 지속적인 종농 강농의 전략과 결책은 완전히 정확하며 당의 삼농 정책은 억만 농민들의 진심 어린 옹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실천 모색과 정책 혁신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지역의 15척에는 존망계획에 옹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네, 연길 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기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생산 라인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작업 일꾼들이 서로 호흡을 맞춰가며 능숙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능화 제조 작업장에서 식품 가공 작업장, 민족 특산물 생산 구역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활기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연변저순적 자치소 산업 집결의 중요한 진지, 경제성장의 중요한 엔진으로서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는 올 들어 국가와 성의 고품질 발전 배치를 파악하고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할 때 관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찰했습니다. 또한 연변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융합하고 산업 강구를 목표로 프로젝트 견인, 혁신 주도, 봉사 보장으로

엘리베이터 제조 유한회사 생산 작업장에는 현대화 생산 라인이 가지런하게 늘어서고 정밀 로봇팔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기술 일꾼들이 그 사이를 누비며 작업에 한창입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중점적으로 유치한 첨단 설비 제조 프로젝트인 이 기업은 8천만 원을 투입해 연간 생산량이 2,000대에 달하는 엘리베이터 완제품 지능화 제조 시범 기지를 건설하고 엘리베이터 지능화 생산 작업장, 원격 감시 봉사센터, 로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연구 개발 센터 등 기능구를 설치하여 부품 생산에서 완제품 조립에 이르는 전체 사슬 지능화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지난 3월 계약 체결과 착공, 4월에 시험 생산, 5월에 본격적인 생산을 가동하기까지 이 프로젝트는 같은 해 계약, 건설, 생산 투입을 완성한 연결 속도를 이룩해 연길 국제공항 경제개발구 첨단 설비 제조 산업의 모범 프로젝트로 되었으며 지역 공업 경제의 전환과 승격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첨단 설비 제조업이 착지하여 뿌리를 내리는 동안 특색 전통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연길 국제공항 경제개발구는 천혜의 민족 자원에 입각해 식품 제조업을 고품질 발전의 중요한 장력점으로 삼고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사슬을 확장한 한편 시장을 확대하여 작은 특산물을 큰 산업으로 바꾸고 민족 풍미를 전국 각지에 알렸습니다. 네, 연변 선도식품유한회사 막걸리 생산작업장에는 전자동 주입설비가 고른 속도로 작동하고 발효, 역과를 거친 막걸리가 밀봉 포장을 거쳐 생산 라인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포장된 제품은 곧 국내 각지로 향하게 됩니다. 단행간 회사는 조선족 특색식품 분야를 깊이 파고들며 근 30여 가지 막걸리를 연구 개발해냈습니다. 제품은 연변 현지에서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정통 맛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막걸리를 민속문화를 전승하고 산업을 견인하고 소득 증대를 이끄는 중요한 담채로 부상시켰습니다. 이런 활기는 연변 금강산 식품 주식 유한회사 작업장 곳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오염 작업장에서 자동화 생산 라인이 질서 있게 작업하고 신선한 냄새가 세척, 절임, 발효 등 과정을 거쳐 배추김치, 깻잎 절임, 고추장 등 100여 가지 특색 제품으로 탈바꿈합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조선족 풍미 생산기업, 성급 농업산업화 중점 선도기업으로서 이 회사는 전통기술을 고수하면서 품질 혁신을 견지해왔습니다. 2026년 회사의 생산액이 1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천 가구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여 연변 특색식품 산업의 모범 역량으로 되었습니다. 네, 산업의 기세는 수치가 증명하고 실제적인 성과 또한 수치가 설명합니다. 첨단 제조에서 특색식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이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협력하면서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 공업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발전 속에서 질을 제고하는 양환태세를 형성했습니다. 1.4분기 이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는 고속성장을 이룩했는데 15개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생산액은 3억 9,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7% 증가했고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60%에 달했으며 1월부터 4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1억 8,400만 원을 완수하여 동기 대비 346% 증가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는 용왕매진의 분투사세, 실무적인 업무 기풍으로 또 높은 위치에서 계획하고 더 착실한 조치로 난관을 돌파하며 보다 최적화된 환경으로 동력을 집중시켜 주도산업의 질과 효과의 향상, 신흥산업의 빠른 굴기를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도야 추월을 다그치는데

힘을 기여했습니다. 네, 최근 연변에 좋은 제품들이 국제 전시회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6 시약국제식품 음료 전시회가 상해 신국제박람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연변에서는 7개 기업을 조직해 전시회에서 조선족 특색 음식, 장백산 생태 제품 등 100여 종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연변의 특색식품 장백산, 인삼꿀 등 제품은 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참가 기업은 제품 진열, 현장 시식 등 방식으로 연변 제품의 품질 우세와 문화적 내포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하여 수많은 국내외 구매사와 업계 투자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업들은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온 투자사들과 정확하게 접목하고 협력 의향을 조율하며 시장 차원을 발굴하고 판로를 넓혔는데 누적으로 100여 개의 협력 의향 고객과 접목하여 연변 특색 제품의 인지도, 호감도, 시장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연변은 앞으로 계속 양질의 생태 자원과 민족문화 우세에 의존하여 특색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우수한 브랜드를 육성하며 보다 많은 현지 기업들이 주동적으로 진출하도록 격려하고 각종 국제 국내 대형 전시회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이끌어 연변의 좋은 제품이 전국 나아가 해외에 널리 판매되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변경의 뿌리 내리고 국경 안전수호와 변경 마을 건설에 진력하고 있는 길림성 룡정시 삼합진 인민모장부 완초 부장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인민모장부 부장 완초는 병강 일선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변경촌 발전을 위해 기여하며 도문 강변의 61.8km 국경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 28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삼합진 인민모장부 부장을 맡게 된 완초는 현지 대중을 이끌고 변경마을에 낙후한 기반시설을 개조하고 특색산업을 육성하며 국경안전을 수호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변경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얼마 전 용정시 삼합진 삼합촌의 오수배관망 배수구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도착하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중에도 굴착기 작동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 욕조에 가보니 배관을 묻는 작업이 마무리되었는데 이곳은 언제면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완초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시공 진도를 물어보며 건설 진척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삼합진 여러 마을은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 오수 저장 탱크가 넘치는 문제가 나타났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생활상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삼합진에서는 변경촌 주민들의 낙후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500만 원을 투입해 오수 배관망 배수구 설치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여러 마을의 상황을 잘 아는 완초는 시공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 조율하면서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삼합진의 오수 배관망 배수구 설치 작업은 90%가량 진행됐습니다. 제331 연병관광대의 통로에 위치한 삼합진은 지리적 우세에 의존하여 변경 자원과 조선족 문화를 결부한 변경 관광 플러스 특색 재배와 양식 플러스 호시무역 융합 발전 방식을 재개하고 령지 재배, 냉소 양식 등 16개 특색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교적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제331 연선의 자리인 고목 역참입니다. 삼합촌에 위치한 고목 역참 커피숍에 들어서면 짙은 커피 향이 풍겨옵니다. 곳곳에서 현지 특색과 민족 문화를 녹여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목 역참은 현재 삼합진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흡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원 간부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곳의 상징인 열왕그루 고목처럼 완강한 생명력과 세월의 풍파를 견디는 불굴의 의지로 변경을 수호하는 애국주의 교양 체험 기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곳 커피숍에서 근무하는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장가관은 고목 역참 건설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숭배하였습니다. 특히 완초 부장은 지난해 여름 역참 개업을 앞두고 내부 장식과 야외 캠핑장 조성 등 여러 업무를 제때 완수하기 위해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침 일찍 차량으로 우리 11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역참까지 데려오고 함께 일했으며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함께 퇴근하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실내에 거둬둘 그림에 관한 아이디어부터 캠핑장 텐트 위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그의 적극적인 인솔하에 올해는 2주에서 3주 내에 개업 준비를 전부 마쳤습니다. 최근 그는 또 동북증권요한회사로부터 6만 원의 자금을 쟁취하여 이곳에 문화 교양 시설들을 추가 건설하는 등 역참을 잘 꾸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고목 역참, 망강각 풍경구, 불함산사 민박 등 삼합진의 여러 문화관광 프로젝트는 완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하에 지난해에만 2만 5천 명이 넘는 관광객을 흡입하면서
산업이 흥하고 대중이 부유해지는 선순환을 실현했습니다. 완초는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으로서 병강 안전을 중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간주하고 무장사업과 변경관리를 결부하여 국경 안전을 수호했습니다. 그는 무장부 표준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했는데 삼합진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당 무장부를 1성급 무장부에서 3성급 무장부로 건설했습니다. 또한 민병대학 건설을 투로 지었는데 엄격한 표준으로 정치심사, 체력심사를 실시하여 180명에 달하는 일반 민병, 38명의 기층 간부 민병으로 구성된 민병대호를 구성하고 구역 내 민병 업무 양성과 15일의 폐쇄식 군사훈련을 조직하여 업무 수준이 높은 민병대호를 건설함으로써 길림선 공구, 령정시 인민무장부 집중훈련과 점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완초는 일선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크지 않은 변경 말이라 대중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처리하기 쉬울 줄 알았는데 내 실제로 경험해보니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중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실제 상황을 참답게 요약하며 관련 부문과 연계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결하려 했습니다. 비록 오염이 있었지만 또 많은 성장도 이뤄냈습니다. 네,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견지하면서 병강 안전과 기층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여우호, 거짓가, 범호, 유염위, 호가호위, 호자호위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남의 권세를 빌어 위세를 부리다라는 뜻입니다. 전국시대 때 소회실은 조나라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조나라의 군사 수십만 명을 통솔하면서 그 명성을 크게 떨쳤으며 따라서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가 조선 왕에게 소회실의 험담을 냈습니다. 대왕, 소회실의 유망이 이미 대왕을 크게 넘어선 줄로 압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조나라의 왕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소회실이 조나라의 대장군임을 다 알고 있고 소회실의 이름을 듣게 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친다고 합니다. 조선왕이 그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소회실이 우리 주변국들에서 유망이 아주 높다고 하는 자가 있다. 그게 사실인지 또 만약 사실이라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고 싶구나. 군신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시 위나라에 있다가 초나라의 관직을 맡은 강을이 조선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군신들과 백성들이 소회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신이 보기에 이들은 기실 소회실이 아니라 대왕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강을은 이어 초성왕에게 이런 우화를 들려줬습니다. 산림 속에 사는 호랑이가 어느 하루는 먹잇감을 찾아다니다가 여우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날색에 덮쳐 여우를 땅에 눌렀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 여우는 다급한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신이 내려보낸 백수의 왕이다. 내가 나를 잡아먹으면 이는 전신에게 반항하는 것이니 큰 화를 당할 것이다. 호랑이가 이 말을 듣고는 믿지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겨룹대처럼 말라 왕으로서의 유험이라곤 꼬물 만치도 없다. 그러니 천신이 어찌 백수를 통솔하는 일을 너에게 맡긴단 말이냐. 이에 여우가 설명을 했습니다. 천신께서 너에게 알리지 않은 모양이군. 그러니 내가 믿지 않지. 그러나 산림 속의 다른 짐승들은 모두 기별을 받아서 내가 백수의 왕님을 알고 있다. 믿지 못하겠으면 내 뒤를 따라 돌아보자. 모든 짐승들이 나를 보기만 해도 겁이 나서 멀리 피할 것이다. 호랑이가 반신반의하면서 여우의 뒤를 따라 산림 속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야수들은 여우가 재살난 척하면서 오는 것을 보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우 뒤에서 걸어오는 호랑이를 본 짐승들은 사방으로 도망을 쳤고 삽시간에 모든 짐승들이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강을은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조선왕에게 말했습니다. 소회신은 바로 그 여우이고 대왕께서는 그 호랑이십니다. 네, 고사성어 호가 호위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들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안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1: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1: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현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1: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2: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2: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4: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점점 더 편리해짐에 따라 노인들도 디지털 격차를 뛰어넘고 은발 거북목이 되어가면서 관련 건강 위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적절히 사용하면 노인들이 정보를 얻고 사회 교제를 증강하는 데 요소하긴 하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하면 눈과 경추 등 부위를 손상시키고 생활 리듬을 방해하며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노인들의 심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정마다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로 되었습니다. 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습니다. 우선

자녀와 가족은 노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여야 합니다. 노인들이 야외 활동, 지역사회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서, 서예, 운동 등 취미를 가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다음, 자녀들은 노인의 휴대폰 모식을 설치하고 필요하지 않은 제시 기능들은 끄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불량 정보들을 식별, 구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불량 행위 경향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네, 노인들은 하루에 휴대폰을 4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시청을 피해야 합니다. 20 규칙을 따르면 좋습니다. 즉, 20분 동안 전자형광막을 사용하고 20m 밖을 20초 이상 내다보아 눈을 편안하게 합니다. 네, 불을 끄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며 화면 밖에는 주변 광선과 어울려야 합니다. 일단 시력이 저하되고 눈이 아프며 사물이 변형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즉각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네, 노인분들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최대한 올바른 자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을 기대고 목을 앞으로 내밀거나 줄곧 고개를 숙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휴대폰을 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곰형 국가 속이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량국 수교 55주년을 두고 족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습곰형 국가 주석이 수리남 대통령과 양국 수교 50주년 족전을 주고받았습니다.
1: 습곰형 국가 속이 중미 청년 진순행 행사에 참가한 량국 학생들에게 회답 편지를 보냈습니다.
0: 전국정협 왕혼영 주석이 영국 초당파 의원 대표단을 접견 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 28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오스트리아 반디오 벨렌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으며 양국 수교 5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수교 55년을 내 중국과 오스트리아 관계는 비바람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해왔다고 표했습니다. 2018년 나는 반디어 벨렌 대통령과 함께 중국 오스트리아 우호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새 위치를 확정하고 상무관계 발전의 새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상의 새 잠대곰 사절이 위내 도착해 양국 인민의 친선과 정을 한층 더 깊게 했습니다. 당면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오스트리아는 세계 평화의 촉진자, 다자주의의 지지자,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개방 포용, 협력 상생을 더 견제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오스트리아 관계 발전을 높이 중시한다며 반데우 벨렌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수교 55주년 경축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새 단계로 격상시키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반디오 벨렌 대통령은 2018년 중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하고 습근평 주석과 함께 양국 관계를 우호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켰다면서 이는 상무관계의 중대한 리정표적 의의를 가진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55년 내 오스트리아와 중국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인문, 교육, 과학연구, 문화, 경제 등 제 분야의 왕래가 빈번해졌으며 양국 친

0: 선의 기반도 부단히 공고해졌습니다. 당면 국제정세가 혼란하고 불안한 배경에서 오스트리아와 중국이 광범위한 연계를 유지하고 안정을 함께 수호하며 리해를 증진시키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쌍방이 함께 노력을 경주해 상무관계의 심층 발전과 질적 승격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1: 5월 28일 습금평 국가 속이 수리남 시몬수 대통령과 촉전을 주고받으며 의량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수리남은 친선 역사가 요구하다고 비했습니다. 반세기 이래 쌍방은 줄곧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서로를 대해왔으며 각자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사에서 서로를 단호히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호혜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의량국 유민에게 신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수리남 간의 관계 발전을 높이 중시한다며 시몬수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의량국 수교 50주년을 새 출발점으로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전통 친선을 이어가며 제 분야의 실무 협력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루도록 추진하고 중국 수리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장을 함께 엮어가기를 바란다고 비했습니다. 시몬수 대통령은 수교 50년 내 수리남과 중국 관계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양국 친선은 굳시고 두터우며 전략적 협력은 날로 긴밀해졌다고 비했습니다. 시몬수 대통령은 양국의 제 분야 협력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를 소중히 여긴다며 다음 50년을 내다보면서 쌍방이 단계를 한층 더 정진시키고 협력을 심화하고 확장시킴으로써 번영 발전에 공동요문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비했습니다.
0: 5월 23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중미 청년 친선행 행사에 참가한 양국 학생들에게 회답 편지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국 학생들이 중미 청년 친선호에 탑승해 잊지 못할 친선의 여행을 경험했다는 소식을 기쁘게 접했다고 썼습니다. 중미 친선의 이야기는 인민이 엮어가고 중미 관계의 미래는 청년이 창조합니다. 2023년 11월 나는 5년 사이 5만 명 미국 청소년을 중국 교류 학습을 초청할 때 관한 창의를 제출한 이후 5만 명이 넘는 미국 청소년들이 중국을 방문해 2년 반 앞당겨 예기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교류 왕래 과정에서 중미 양국 청소년들은 서로를 마주해 상호 려해와 리해를 심화함으로써 두터운 우정을 맺고 양국 인민 친선 교류의 세상을 엮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가장 활기차고 꿈이 많은 청소년들은 중미 관계의 미래와 희망이자 세계의 미래와 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많은 중미 청소년들이 양국 친선 사업의 계주봉을 이어받고 서로 배우고 함께 진보함으로써 태평양을 넘나드는 친선 사절로 돼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속가능 발전에 새 기여를 하길 바랍니다. 최근 중미 청년 친선행 행사에 참가한 중미 양국 학생들이 습근평 주석에게 편지를 보내 5년 5만 창의가 양국 청소년들의 학습 교류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1: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혼영이 28일 북경에서 제14회 중영 정당대회에 참석하고자 중국을 방문한 영국 초당파 의원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왕혼영 정협 주석은 올해 1월 습금평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스타머 주석을 접견하고 쌍방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영국과 함께 두 나라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정당 간 교류를 강화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정진시키고 양국 호혜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정협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영국 전 수석 내각 대신이며 영중협회 회장인 데이비드 리팅턴 등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의 더 큰 발전 성과를 목격했다면서 번영하고 안정된 중국은 각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대중국 협력의 기회를 중시하며 글로벌 관리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찬성합니다. 향후 중국과 함께 호혜 협력과 다자간 조류를 강화해 공동 발전과 세계 평화 안정을 촉진하기를 바랍니다.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공무원이 일전에 도시재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부했습니다. 전망계획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중심 체계적인 관념 계획의 선도적 역할을 견지하며 발전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보호하고 활용하며 지역 특성에 맞게 분류별로 지도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 지속가능한 도시재개발 체제와 정책 법규를 구축하고 고품질의 도시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현대화된 민생도시 건설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망계획은 혁신성을 갖추고 아름답고 거주하기 좋은 환경, 회복력, 문명성, 지능화를 갖춘 현대화된 민생도시 건설 목표를 기준으로 해 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등 6가지 중점 과제를 배치하고 도시 재개발 실행 기제 개선 등 7가지 정책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좋은 주택 건설과 개조 등 14개 주요 프로젝트와 행동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최근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 방지 재해 대처 업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관찰하기 위해 중앙조직부가 중앙관리대행 당비에서 안위, 광수 등 6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특별자금 7,200만 원을 조달해 재해 대처 업무를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0: 지금은 소만이 지나고 망종이 다가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밀수확이 한창입니다. 농업농촌부의 5월 28일 밀기계 수확 진행 상황에 따르면 주요 밀 생산지인 하남성과 안위성이 차례로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전국 대규모 밀기계 수확이 전면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농업농촌부의 최신 밀기계 수확 진행 상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밀 수확 진행률이 약 20%에 달하는 가운데 서남부와 호북의 밀 수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최대의 밀 주요 생산지인 황회해 지역은 날씨가 점차 맑아지면서 밀 수확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8일 하남성의 8,500만 무 이상의 겨울밀이 대규모 기계 수확을 맞이했습니다. 규모 양곡재배 농호인 마파도는 기자에게 자신이 심은 약 1,000무의 밀이 평년보다 열흘 이상 늦게 파종됐기 때문에 줄곧 수확량 감소를 걱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자의 지도 아래 그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밀 수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위성의 4,300만 무 이상의 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재배 면적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단위당 생산량과 총 생산량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성적으로 지금 고성능 연합수확기 16만 대와 양곡건조기 21,400대를 투입해 긴급수확과 건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급변해 밀수확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영상현에서는 무한궤도식 수확기의 비율을 92%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5% 많습니다. 또한 전현의 밀을 1,000개 이상의 그리드 그룹으로 나누고 그리드 요원들이 농기계를 조직적으로 조정해 각 그룹에 최소 2대의 수확기를 확보했습니다. 밀이 성숙된 후 적당한 수확기는 3일에서 5일에 불과하며 98% 이상이 기계로 수확됩니다. 올해 여름에 전국적으로 1,700만 대 이상의 다양한 농기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중 연합수확기는 80만 대 이상에 달할 것이고 20만 대 이상이 지역 간 작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현재 교통운수부는 고속도로 요금소에 5,500개 이상의 농기계 녹색 통로를 개설했고 밀수확 지역에서는 3,100개 이상의 지역 간 작업 접대 봉사센터와 6,900개 이상의 농기계 우선 주유 통로를 설립했습니다. 여러 부분이 협력함으로써 앞으로 20여일 동안 전국 3억 무 이상의 밀수확을 보장하게 됩니다.
1: 5월 28일 오전 신주 21호와 신주 23호 도 우주 비행사 총무조가 궤도에서 인계 절차를 마쳤습니다. 계획에 따라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송무조는 곧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을 타고 동풍 착륙장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27일 오후 동풍 착륙장 구역에서는 마지막 종합 시범 훈련을 실시해 우주비행사의 귀환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8일 오전 신주 21호와 신주 23호 우주비행사 송무조는 인계식을 갖고 중국 우주총무장의 열주를 인계했습니다. 이로써 신주 21호 우주 비행사 송무조는 모든 임무를 원만히 완수하고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을 타고 동풍 착륙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5월 27일 동풍 착륙장은 우주 비행사 귀환 전 마지막 종합 시범 훈련을 통해 각 구조대가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응 능력과 비상 지원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착륙장 구역에서는 전용 도로가 새로 건설되고 조명 시스템이 개선됐으며 의료 보장 시스템에 전용 시설이 추가되고 비상 구조 계획을 추정하는 등 정기적인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착륙장의 모든 준비 작업이 완료되어 우주 비행사의 무산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온라인 상품과 봉사 소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온라인 상품 소매액이 사회 소비재 총 소매액 성장에 기여한 비중은 72.2%를 기록했습니다. 전자상 거래는 관광과 외식업 등 봉사업의 빠른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관광과 외식업 분야의 온라인 채널 매출은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세계 고품질 상품의 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4개월간 주요 관측 대상인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 수입 플랫폼의 글로벌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특히 타이의 두리안 온라인 소매액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인기 있는 수입 상품들은 국내 소비 선택 사항을 다양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단의 길 전자상 거래, 동반자국들이 중국 전자상 거래 대시장을 공유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1: 각지 주요 공사 건설이 착실히 추진되어 거품질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5월 28일 총길이 125.5km인 평륙 운하 항로 주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운하 항로는 내륙 1급 항로 기준에 따라 건설돼 5,000톤급 선박을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항로의 전체 구간은 5개의 항로로 나뉩니다. 그중 6.5km의 분수령 구간은 산을 꺾고 룽선을 허물어 항로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존의 하천을 활용해 직선을 만들고 준설 깊이를 확장합니다. 운하 항로 주체 공사의 지질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건설자들은 무인기 항공 측량, 무인선 수중 측량 등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항로 굴착전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륙 운하 항로 표지 설치 등 항로의 부대 시설도 빠르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운하는 올해 9월에 전 구간 운항합니다. 27일 종경에서 만주까지의 고속철도 전 노선의 주요 공정인 석타 장강대교가 순조롭게 연결됐습니다. 이는 유만 고속철도 전 노선의 149개 교량이 모두 연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2027년 전 구간 개통의 견관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개통 후 종경 도시구역과 종경시 동북지역의 통행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돼 종경 송도지오 두 도시 경제권 건설에 더 나은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강소송 개동에서는 숭계도로와 철도 장강대교가 한창 건설 중입니다. 건설자들은 마지막 강철 빔의 설치를 준비하고 대교의 주경간 접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8종 8행 고속철도망 상해 중경 송도 고속철도 상해 남경 구간의 전 구간 통제성 공사로서 대교는 상해시 숙명과 강소성 개동을 연결하며 총 길이는 4.09km에 달합니다. 상하 설계를 채택하여 상층은 량방향 6차선 1급 도로이고 하층은 설계 시속 350km의 고속철도와 시속 250km의 도시간 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2027년 말에 완공돼 개통될 예정이고 개동에서 상해까지의 철도 통행 기간이 2시간 30분에서 30분 내로 단축될 것입니다. 련영성에서는 국내 최초의 오프쇼어 인공성 공항인 대련 금주만 국제공항 건설 중 32개의 주요 작업면이 전면적으로 펼쳐져 24시간 교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 활주로 족제 공사가 완료되고 심층 기초 처리와 터미널 본체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 후 개통되면 년간 료객 처리량 4,300만 명, 화물과 우편 처리량 55만 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두 나라 서부 지역에서 건설 중인 최대 규모의 양수 발전소인 청해 외양 양수 발전소의 핵심 시설인 환기구가 순조롭게 굴착 공사를 완료했고 곧 지하 주요 공장의 1층

0: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통신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5G, 기가급 광통신망 등 네트워크 기반 시설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모바일 인터넷 접속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4월 말까지 100메가 이상의 접속 속도의 고정 인터넷 광대역 접속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 수의 95.5%를 차지했고 기가급 사용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돼 2억 5,300만 가구에 이르렀습니다. 5G 네트워크 구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5G 기지국 총수는 500만 9천 개로 이동 기지국 총수의 38.7%를 차지했고 5G 이동전화 사용자는 이동전화 사용자의 68.7%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의 누적 트래픽은 1420억 메가비트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1: 5월 28일 공문 보도 판공실이 새 로종에서의 분투자 종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다섯 명의 민용교과와 새 사위계층 인사대표들이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며 민용교업이 책임을 다한다는 주제를 둘러싸고 종회 기자들과 깊은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산업, 인공지능, 장비제조, 전자부품, 지능형 보안 등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함께 힘써 발전해 각자의 로종을 소개함으로써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향해 힘을 모아 전진하고 산업의 전환과 성격을 위해 지원하며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민용기업들의 책임과 사명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0: 티켓 플랫폼에 따르면 2026년도 영화 총 흥행 수입은 예매를 포함해 15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현실 소재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는 개봉 후 평판과 흥행 수입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18일 연속 1일 흥행 수입 1위를 차지했고 현재 12억 원이 넘는 흥행 수입 성적으로 2026년도 흥행 수입 상위 4위에 올랐습니다. 곧 해외에서 개봉할 예정인 이 영화는 이미 여러 나라의 영화관 예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6 영화 경제 촉진의 해에 힘입어 현재까지 올해 우리나라 영화 산업 체인의 생산 가치는 이미 2,4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1: 이란 외교부 차관이 28일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국가 리익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량해 각서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했습니다. 당일 이른 시간 미국 관원은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이 60일간의 량해 비망록에 대한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휴전 연장과 이란 핵 문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같은 날 미국과 이란 협상팀이 계속해서 협의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명확한 레드라인을 설정했고 이른바 나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은 28일 지난 24시간 동안 총 26척의 상선과 유조선이 이란의 조종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이란은 해당 해협에 대해 전면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협의 통제와 관리는 오직 혁명수비대 해군만이 책임진다면서 해협의 질서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류국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밀크티와 샤브샤브가 해외 젊은 세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에 있는 패왕차히, 말리 밀크티 등 중국 차 음료 브랜드 매장 앞에 줄이 길게 서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같은 풍경은 아시아 도시뿐만 아니라 시드니, 런던, 로스앤젤스 등 서방 대도시에서도 묘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크티와 샤브샤브로부터 스포츠 의류

0: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중국 브랜드가 해외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해외 진출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중국 기업들이 제조 공장에서 글로벌 소비 브랜드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국내의 강력한 공급망 역량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들은 규모 경쟁력뿐만 아니라 브랜드 구축, 유통 채널 확장, 제품 개성 등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기관 관계자들은 중국이 점차 모방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제품이 글로벌 젊은 소비자들의 디자인 감각과 가성비에 대한 요구를 더욱 잘 충족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재 분야에서는 명창 우품이 IP 권한 수요와 신속한 모델 전환을 통해 제품을 전 세계 시장에 빠르게 진출시켰습니다. 현재 그들의 제품은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아디는 2025년 처음으로 연간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넘어 전 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고소 충전 기술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의류 분야에서는 안타가 전 세계 약 13,000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나이키와 아디다스 다음으로 세계 3대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지화 운영과 소셜 미디어 확산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중요한 시험장으로 되었으며 인구 6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소비 잠재력이 큽니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샤브샤브 브랜드 해조로는 2012년 싱가포르에 첫 해외 매장을 개설한 후 지금까지 12개 나라에 진출했으며 전 세계 매장 수는 1,300곳을 넘어섰습니다. 해조로 관계자는 문화적 요소와 소비 습관 등의 영향으로 각 해외 시장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며 메뉴와 소비서를 현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소셜미디어의 확산 효과는 중국 브랜드의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파파마트 산하의 라부부 인형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후 전 세계 최고의 인기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2025년 해당 브랜드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291.9% 증가했으며 시가총액은 한때 키즈보이, 메이테이, 스노우클럽 등 3대 국제 장난감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중국 브랜드에 대한 인상이 저렴한 상품에서 혁신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변화가 최근 몇 년간 중국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주도하는 핵심 트렌드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 관세 장벽 등의 도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국 브랜드의 해외 진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더 이상 가격 경쟁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품질 제품, 글로벌 브랜드, 현지화 운영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여러 분야에서 국제 대기업들과 맞서며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밀크티와 샤브샤브가 해외 젊은 세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 로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오스트랄리아 중국연수 진선 방문단의 중국 방문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영국의 유럽 동맹 재가입 화제가 다시 고조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바래지 않는 이런 소중한 정신적 재보는 당의 확고한 신념과 근본 취지, 훌륭한 기풍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간고 분투하고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개척 진취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위대한 품격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당과 국가, 민족과 인민의 혈맥 속에 녹아들어 우리 당의 존립과 지능과 강성의 풍부한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면서 당내의 안일함 속에서 정신적으로 해이해지는 당원 간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제는 숨을 돌리고 한숨 쉬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에 무사 안일을 추구하거나 태평을 누리려는 당원 간부들이 있는가 하면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는 생각에 더는 진취하지 않고 정무 수행을 게을리하며 허송 세월을 보내는 당문 간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 사욕에 사로잡혀 득실에 련전하거나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명리와 향량만을 탐하는 당원 간부들이 있는가 하면 나팔수와 중개소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난관에 봉착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일단 피하거나 상급에 떠넘기는 곤란을 박차고 나아가는 예기와 투지가 부족한 당원 간부들이 있습니다. 내가 혁명을 끝까지 진행하는 정신, 허세를 부리라 때를 놓친 초패왕과 달리 여세를 몰아 궁지에 빠진 적을 추격하는 앞세대 혁명가들의 분투정신, 희생된 선열들 그 뜻도 장하여라, 이루를 휘어잡아 새 세상 창조했네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분투 정신을 발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홍색 전통을 적극 발양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며 공산주의자의 정신적 계보를 이어 시종 혁명자의 두려움 모르는 분투 정신으로 새 장정의 길을 걸으며 신시대로 분발 정진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여섯째, 당의 단결과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한층 더 강화해 전당 동지들이 보조를 같이 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요시하고 당의 단결과 중앙 집권적 통일 정도를 보장하는 것은 당의 생명이자 우리 당이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큰 정당으로서 세기적인 위협을 이룩할 수 있는 관键적 요소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전당이 조롱성처럼 굳게 뭉친다면 전국 여러 민족인민을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시키고 그 무엇으로도 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형성할 수 있으며 모든 강대한 적과 온갖 험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당이 당중앙에 복종하도록 담보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하는 것은 당의 정치 건설에서의 선차적 과업으로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꾸준히 틀어줘야 합니다. 당의 역사에서 준희회는 위대한 전환적 일을 가지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홍군 제5차 반포위 토벌이 실패하고 장정 초기 심각한 좌절을 겪던 역사적 고비에 소집된 이 회의에서는 당중앙과 홍군에서의 모태동 동지의 영도적 지위를 확립함으로써 모태동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마크스주의의 정확한 노선이 당중앙에서 영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모택동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의 제1세대 중앙 지도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오스트랄리아 중국연수 진선 방문단이 중국 방문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저는 중국 방문에 10점을 주겠습니다. 저는 두 번 갔으니 20점을 주겠습니다. 최근 멜버른 주재 중국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오스트랄리아 각계 인사들이 흥분했자 최근 두 차례의 중국 방문 여행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중경의 현대적인 기계, 서한의 역사적인 운치, 장사의 활기찬 매력은 다시 회역해도 동경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스트랄리아 국민당 전국위원회 로버트 바위 의장은 중국에서 돌아온 뒤 더 이상 중국에 대해 남들과 언쟁을 벌일 생각이 없어졌다면서 앞으로는 그냥 직접 중국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10월 바윅은 다른 18명의 오스트랄리아 각계 인사들과 함께 오스트랄리아 중국 기업인 클럽의 원조문 회장이 조직한 오스트랄리아 중국 연수 친선 대표단에 참가해 해구, 남경상해, 항주, 심수 등지를 20일 일간 방문했습니다. 일행은 가는 곳마다 중국 도시 관리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첨단 기술 기업을 참관했으며 의료 봉사를 체험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 역사 전시관과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을 찾아 중국 공산당이 걸어온 험난하고도 휘황한 역사를 요해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기간 오스트랄리아 중국연수 친선 대표단은 성도 중경, 장사 상덕, 장각에 서한, 북경 등지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 일원졸 랜드는 80세가 넘습니다. 그는 중국과 오스트랄리아 수교 초기인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 주재 오스트랄리아 부대사를 지냈습니다. 졸 랜드는 이번 중국 여행에서 치오 몰락마봉 정상에 오른 중국 등산가 하바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바규야말로 독립자주, 견인분발하면서 노력해 성공을 이루는

중국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노린 이샤오드는 오스트랄리아 국민당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녀는 중국 여행이 자신에게 봄바람 같은 느낌을 주었다면서 중국인들의 정신적 풍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인들은 바쁜 걸음을 걸으면서도 낙관적이고 열정적이며 단결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크레이그 이샤우드는 오스트랄리아 국민당 전국서기입니다. 크레이그는 20여 년 전 생겨난 많은 중국 스타트업체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현재 수십억 규모의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시장 경제야말로 인간을 중시하고 대중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여행은 비즈니스 전략 고문인 안토니 싱의 중국인의 혈통을 깨우쳐주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로 돌아온 후 그는 중국 공산당규약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항상 장원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원조문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영국의 유럽 동맹 재가입 화재가 다시 고조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유럽 동맹 탈퇴와 관련한 논쟁을 10년 동안 진정으로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유럽 동맹으로의 복귀가 주로 민간과 학계, 일부 언론 토론에 머무르고 주류 정당은 이를 정치적 금기로 간주했지만 최근에는 이 의제가 영국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노동당 내부 권력 경쟁과 영국의 대외 전략 재배치에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최근 사직한 전 영국 보건 대신 웨스 스트리팅은 유럽 동맹 탈퇴를 재앙적인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영국의 미래 귀착처는 유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빠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레이터 만체스터 시장 앤디 버넘도 관련 토론에 휘말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부에서 슈타모 수상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당의 중량급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당의 지방선거가 좌절되고 슈타모 로선에 대한 당내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럽 동맹 복귀 주제는 더 이상 정책 토론에 그치지 않고 노동당의 잠재적 후계자가 로선을 보여주고 유권자를 확보하는 정치적 의제로 되었습니다. 스트리튼이 공개적으로 유럽 동맹 탈퇴를 비판한 것은 영국 경제와 유럽과의 관계에서 부딪힌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자로서 더 과감히 난제에 대응하고 또 친유럽파들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버넘의 처지는 더 복잡합니다. 그가 수상직을 놓고 경쟁하려면 먼저 의회 보궐선거를 통해 하원의원 신분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선거구는 당시 유럽동맹 탈퇴 진영의 중요한 표밭이었습니다. 따라서 버넘은 영국이 유럽동맹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2016년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을 더욱 강조하면서 유럽동맹 탈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국가를 교착상태에 빠뜨릴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론 전장에서의 견해 차이도 뚜렷합니다. 가디언을 대표로 하는 측은 유럽 동맹 탈퇴가 영국 회복이라는 비전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국을 장기적인 경제와 전략적 공경에 빠뜨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역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 성장이 부진하며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영국 전략도 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반면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매체는 문제는 유럽 동맹 탈퇴 자체가 아니라 영국 정부가 유럽 동맹 탈퇴로 인한 자유를 진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동맹에 다시 가까워지는 것은 영국을 다시 제약할 뿐만 아니라 2016년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경제 상황이 가져오는 압박은 논쟁을 가열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2020년에 공식적으로 유럽 동맹을 탈퇴한 후 세관 감독관리, 인력이동, 공급망 측면에서 부담하는 기업의 비용 압박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식품무역, 금융감독관리, 에너지안보, 과학연구협력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영국은 유럽체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단독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스타머 정부는 관세동맹 불복귀, 단일시장 불복귀, 인적자유 이동 불재개라는 레드라인을 그었지만 동시에 영국과 유럽 동맹 사이 관계 재설정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일부 매체는 영국 관원들이 유럽 동맹과 상품무역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 런던이 종전보다 더 긴밀한 대유럽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은 대서양 관계의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영국은 유럽 동맹 탈퇴 이후의 글로벌화와 특별한 영미 관계 사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려 했지만 현실은 미국이 점점 아메리카 우선을 강조하면서 관세 협박도 불사하고 동맹국에 대한 안보 약속까지 어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동맹의 중요성이 영국에게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독립 싱크탱크인 영국 외교정책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0: 응답자의 60% 이상이 현 미국 정부의 행보를 고려할 때 영국은 유럽 동맹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내에서 다시 유럽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유럽 동맹 재가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합니다. 물론 유럽 동맹도 영국의 비중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며 핵무기 보유국이며 또 유럽의 중요한 금융중심지를 보유한 7개국 그룹 회원국인 영국이 다시 유럽 동맹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유럽 동맹에게는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 동맹은 동시에 영국이 유럽 동맹 탈퇴 이전에도 유로화, 생겐협정, 예산 등에서 례외적인 처리를 요구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럽 동맹이 영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만약 영국에서 미래의 정권이 교체된 후 다시 방향을 바꾼다면 유럽 동맹이 막대한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영국을 다시 받아들일 의향이 있겠느냐에 달렸습니다. 10년 전 유럽 동맹 탈퇴 국민투표는 주권, 국경, 국가 지능에 대한 많은 정치적 상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영국은 성장 동력은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고 무역 비용은 어떻게 낮출 것이며 안보는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고 국제적 영향력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 훨씬 더 구체적이고도 골치 아픈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 동맹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럽 동맹 탈퇴 이후의 영국은 하나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유럽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으며 다시 유럽에 가까워지는 것도 구호만으로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의 세상 장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계시나요? 가까이 두면은 무조건 행복해지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하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건 당당하게 나 이거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되죠. 두 번째, 문자를 예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알겠어가 아니라 너 덕분에 이런 것도 알게 됐어, 고마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실제로 남에게 사랑을 많이 줄 줄 압니다. 세 번째, 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합니다. 같이 옆에 있으면 나도 마라톤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행동 전염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목표 달성률이 실제로 올라갑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변경의 뿌리 내리고 국경 안전수호와 변경말 건설에 진력하고 있는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인민부장부 완초부장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호가호유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조선호방송 라디오 이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등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항은행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금융시장의 등록, 위탁관리, 정산, 결제, 신용조회 등 체계를 건설하고 관리 감독 기틀과 접근 제도를 완비하며 중요한 금융기반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관리와 상호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동 지불의 상호연계를 추진하여 이전 지불의 편리성, 보편성, 포용성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돈세탁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인민폐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응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종에 대한 종합통계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금융안정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조항은행의 최종 대출자로서의 질책 설정을 견지하고 금융위험에 대한 감시 측정과 조기 경보 및 원천적 예방 통제를 강화하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위험 조기 지정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구 행위 기능에 대한 감독 관리와 관통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모든 금융활동을 감독 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감독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상시화된 위험 처리 기재 건설을 추진하고 위험 처리 전략

0: 금융방법 제도를 풍부히하고 보완하며 금융안정보장기금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예금보험, 기금위험처리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여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조율적이고 협력적인 국제금융거버넌스 기대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이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금지 목록 관리 모델을 보완하며 금융의 경매 무역과 투용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민폐 국제화를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착실하게 추진하고 기반성 제도 배치를 최적화하며 이민폐의 역외 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역외 이민폐 금융 상품을 풍부히 하며 이민폐 정산 결제 은행 배치를 최적화하고 통화 스와프 기재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국제금융거버넌스에 깊이 있게 동참하고 중대한 국제금융규칙, 표준체정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고수준의 개방에 부응되는 금융감독관리와 위험예방통제 체계를 완비하여 개방 조건에서의 금융 안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조항은행의 직책 리행에 부응되는 재무 예산 관리 체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법, 금융안정법, 돈세탁방지법 등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조항은행 법률 제도를 기반으로 조항은행의 내부 거버넌스를 완비하고 독립적인 조항은행 재무예산관리제도를 실행하며 총준비금, 특정준비금, 손실삭제, 자본보충기재를 보완하고 조항은행의 국가자본금을 보강하여 조항은행의 자산, 대차, 대조표가 더욱 건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능동적인 조정과 금융위험에 대한 적시적인 대처를 확보하고 화폐 가치의 안정과 금융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강농, 해농, 부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처음으로 강농, 해농, 부농 지원 제도를 보완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조항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결책과 포진 바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이 삼농 본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고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삼농 사업에 대한 일관적인 깊은 중시를 충분히 과시했기에 비련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욱 잘 추진하는 데 강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강농, 해농, 보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강농, 해농, 보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당의 삼농 방침과 정책을 풍부히 발전시키는 데서의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우리 당은 창건된 후 시종 농민에게 의거하고 억만 농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과 건설, 개혁의 각 역사 시기에 우리 당은 정책과 책략을 통하여 억만 농민들을 기밀히 단결시키는 데 깊은 종실을 돌리면서 공동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분투해왔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우리는 시종 삼농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존당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제하고 도농 간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삼농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를 힘써 혁파했습니다. 생산 전, 생산 과정, 생산 후 각 거류와 각 류행의 경영 주체를 포괄하는 농업 지원 보호 제도를 수립했으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정책 체계를 완비화했으며 강농, 해농, 본농 제도에 대한 지원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그 혜택 보급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제도 체계가 날로 성숙 완비돼 농업과 농촌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우리 당의 지속적인 종농 강농의 전략과 결책은 완전히 정확하며 당의 삼농 정책은 옥만 농민들의 진심 어린 옹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실천 모색과 정책 혁신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지옥이 15척에는 좀 많게에게 옹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네, 연길 국제공항 경제개발구에서 기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생산 라인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작업 일꾼들이 서로 호흡을 맞춰가며 능숙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능화 제조 작업장에서 식품 가공 작업장, 민족 특산물 생산 구역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활기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산업 집결의 중요한 진지, 경제성장의 중요한 엔진으로서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는 올 들어 국가와 성의 고품질 발전 배치를 파악하고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할 때 관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찰했습니다. 또한 연변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융합하고 산업 강구를 목표로 프로젝트 견인, 혁신주도, 봉사보장으로 전통산업의 질 제고, 우세산업의 성장, 신흥산업의 기세 형성을 추진하여 산업을 승격시키고 질과 효과가 동반 성장하는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네, 착실하게 실천하고 종전하는 시기, 지능화 제조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연변 종과 엘리베이터 제조 유한회사 생산 작업장에는 현대화 생산 라인이 가지런하게 늘어서고 정밀 로봇팔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기술 일꾼들이 그 사이를 누비며 작업에 한창입니다. 연결 국제공항 경제개발구에서 중점적으로 유치한 첨단 설비 제조 프로젝트인 이 기업은 8천만 원을 투입해 연간 생산량이 2천 대에 달하는 엘리베이터 완제품 지능화 제조 시범 기지를 건설하고 엘리베이터 지능화 생산 작업장, 원격 감시 봉사 센터, 로후 아파트,

제조 산업의 모범 프로젝트로 되었으며 지역 공업 경제의 전환과 승격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첨단 설비 제조업이 착지하여 뿌리를 내리는 동안 특색 전통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연길 국제공항 경제개발군은 천혜의 민족 자원에 입각해 식품 제조업을 고품질 발전의 중요한 장력점으로 삼고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사슬을 확장한 한편 시장을 확대하여 작은 특산물을 큰 산업으로 바꾸고 민족 풍미를 전국 각지에 알렸습니다. 네, 연변 선도식품유한회사 막걸리 생산작업장에는 전자동 주입설비가 고른 속도로 작동하고 발효, 역과를 거친 막걸리가 밀봉 포장을 거쳐 생산 라인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포장된 제품은 곧 국내 각지로 향하게 됩니다. 단행간 회사는 조선족 특색식품 분야를 깊이 파고들며 근 30여 가지 막걸리를 연구 개발해냈습니다. 제품은 연변 현지에서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정통 맛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막걸리를 민속 문화를 전승하고 산업을 견인하고 소득 증대를 이끄는 중요한 담채로 부상시켰습니다. 이런 활기는 연변 금강산 식품 주식 유한회사 작업장 곳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오염 작업장에서 자동화 생산 라인이 질서 있게 작업하고 신선한 냄새가 세척, 절임, 발효 등 과정을 거쳐 배추김치, 깻잎 절임, 고추장 등 100여 가지 특색 제품으로 탈바꿈합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조선족 풍미 생산기업, 성급 농업산업화 중점 선도기업으로서 이 회사는 전통기술을 고수하면서 품질 혁신을 견지해왔습니다. 2026년 회사의 생산액이 1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천 가구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여 연변 특색식품 산업의 모범 역량으로 되었습니다. 네, 산업의 기세는 수치가 증명하고 실제적인 성과 또한 수치가 설명합니다. 첨단 제조에서 특색식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이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협력하면서 연결 국제공항 경제개발국 공업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발전 속에서 질을 제고하는 양호한 태세를 형성했습니다. 1.4분기 이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는 고속성장을 이룩했는데 15개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생산액은 3억 9,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7% 증가했고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60%에 달했으며 1월부터 4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1억 8,400만 원을 완수하여 동기 대비 346% 증가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군은 용왕매진의 분투사세, 실무적인 업무 기풍으로 또 높은 위치에서 계획하고 더 착실한 조치로 난관을 돌파하며 보다 최적화된 환경으로 동력을 집중시켜 주도산업의 질과 효과의 향상, 신흥산업의 빠른 굴기를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힘을 기여했습니다. 네, 최근 연변의 좋은 제품들이 국제전시회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6 시아국제식품음료전시회가 상해 신국제박람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연변에서는 7개 기업을 조직해 전시회에서 조선족 특색음식, 장백산 생태제품 등 100여 종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연변의 특색식품 장백산, 인삼꿀 등 제품은 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참가 기업은 제품 진열, 현장 시식 등 방식으로 연변 제품의 품질 우세와 문화적 내포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하여 수많은 국내외 구매사와 업계 투자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업들은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온 투자자들과 정확하게 접목하고 협력 의향을 조율하며 시장 차원을 발굴하고 판로를 넓혔는데 누적으로 100여 개의 협력 의향 고객과 접목하여

맨특색 제품의 인지도, 호감도, 시장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연매는 앞으로 계속 양질의 생태자원과 민족문화 옷에 의존하여 특색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우수한 브랜드를 육성하며 보다 많은 현지 기업들이 주동적으로 진출하도록 격려하고 각종 국제 국내 대형 전시회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이끌어 연매의 좋은 제품이 전국 나아가 해외에 널리 판매되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변경의 뿌리 내리고 국경안전소와 변경마을 건설에 진력하고 있는 길림성 룡정시 삼합진 인민모장부 완초 부장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길림성 룡정시 삼합진 인민모장부 부장 완초는 평강 일선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변경촌 발전을 위해 기여하며 도문 강변의 61.8km 국경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 28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삼합진 인민모장부 부장을 맡게 된 완초는 현지 대중을 이끌고 변경마을에 낙후한 기반시설을 개조하고 특색산업을 육성하며 국경안전을 수호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변경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얼마 전 용정시 삼합진 삼합촌의 오수배관망 배수구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도착하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중에도 굴착기 작동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 욕조에 가보니 배관을 묻는 작업이 마무리되었는데 이곳은 언제면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완초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시공 진도를 물어보며 건설 진척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삼합진 여러 마을은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 오수 저장 탕크가 넘치는 문제가 나타났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생활상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최근 연간 삼합진에서는 변경촌 주민들의 낙후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500만 원을 투입해 오수 배관망 배수구 설치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여러 마을의 상황을 잘 아는 완초는 시공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 조율하면서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삼합진의 오수 배관망 배수구 설치 작업은 90%가량 진행됐습니다. 제331 연변관광대의 통로에 위치한 삼합진은 지리적 우세에 의존하여 변경 자원과 조선족 문화를 결부한 변경관광 플러스 특색 재배와 양식 플러스 호시무역 융합발전 방식을 재개하고 령지 재배, 냉소 양식 등 16개 특색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교적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제331 연선의 자리인 고목역참입니다. 삼합촌에 위치한 고목역참 커피숍에 들어서면 짙은 커피 향이 풍겨옵니다. 곳곳에서 현지 특색과 민족 문화를 녹여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목역참은 현재 삼합진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흡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원 간부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곳의 상징인 열왕그루 고목처럼 완강한 생명력과 세월의 풍파를 견디는 불굴의 의지로 변경을 소화하는 애국주의 교양체험기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곳 커피숍에서 근무하는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장가관은 고목역참 건설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숭배했습니다. 특히 완초 부장은 지난해 여름 역참 개업을 앞두고 내부 장식과 야외 캠핑장 조성 등 여러 업무를 제때 완수하기 위해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침 일찍 차량으로 우리 11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역참까지 데려오고 함께 일했으며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함께 퇴근하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실내에 걷어둘 그림에 관한 아이디어부터 캠핑장 텐트 위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그의 적극적인 인솔하에 올해는 2주에서 3주 내에 개업 준비를 전부 마쳤습니다. 최근 그는 또 동북증권 요한 회사로부터 6만 원의 자금을 쟁취하여 이곳에 문화 교양 시설들을 추가 건설하는 등 역참을 잘 꾸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고목 역참, 망강각 풍경고, 불함 산사 민박 등 삼합진의 여러 문화 관광 프로젝트는 완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하에 지난해에만 2만 5천 명이 넘는 관광객을 흡입하면서 산업이 흥하고 대중이 부유해지는 선순환을 실현했습니다. 완초는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으로서 병강 안전을 중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간주하고 무장사업과 변경관리를 결부하여 국경 안전을 수호했습니다. 그는 무장부 표준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했는데 삼합진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당 무장부를 1성급 무장부에서 3성급 무장부로 건설했습니다. 또한 민병대호 건설을 투로 지었는데 엄격한 표준으로 정치심사, 체력심사를 실시하여 180명에 달하는 일반 민병, 38명의 기층 간부 민병으로 구성된 민병대호를 구성하고 구역 내 민병 업무 양성과 15일의 폐쇄식 군사훈련을 조직하여 업무 수준이 높은 민병대호를 건설함으로써 길림성 공구, 령정시 인민무장부 집중훈련과 점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완초는 일선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크지 않은 변경만이라 대중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처리하기 쉬울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경험해보니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중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실제 상황을 참답게 요약하며 관련 부문과 연계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결하려 했습니다. 비록 오염이 있었지만 또 많은 성장도 이뤄냈습니다. 네,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견지하면서 병강 안전과 기층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여우호, 거짓가, 범호, 유염위, 호가호위, 호자호위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남의 권세를 빌어 위세를 부리다라는 뜻입니다. 전국시대 때 소회실은 조나라의 대상군이었습니다. 그는 조나라의 군사 수십만 명을 통솔하면서 그 명성을 크게 떨쳤으며 따라서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가 조선 왕에게 소회실의 험담을 냈습니다. 대왕, 소회실의 유망이 이미 대왕을 크게 넘어선 줄로 압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조나라의 왕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소회실이 조나라의 대장군임을 다 알고 있고 소회실의 이름을 듣게 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친다고 합니다. 조선왕이 그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소회실이 우리 주변국들에서 유망이 아주 높다고 하는 자가 있다. 그게 사실인지 또 만약 사실이라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고 싶구나. 군신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시 위나라에 있다가 초나라의 관직을 맡은 강을이 조선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군신들과 백성들이 소희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신이 보기에 이들은 기실 소희실이 아니라 대왕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강을은 이어 초성왕에게 이런 우화를 들려줬습니다. 산림 속에 사는 호랑이가 어느 하루는 먹잇감을 찾아다니다가 여우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날색에 덮쳐 여우를 땅에 눌렀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 여우는 다급한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신이 내려보낸 백수의 왕이다. 내가 나를 잡아먹으면 이는 전신에게 반항하는 것이니 큰 화를 당할 것이다. 호랑이가 이 말을 듣고는 믿지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겨룹대처럼 말라 왕으로서의 유험이라곤 꼼을 만치도 없다. 그러니 천신이 어찌 백수를 통솔하는 일을 너에게 맡긴단 말이냐. 이에 여우가 설명을 했습니다. 천신께서 너에게 알리지 않은 모양이군. 그러니 내가 믿지 않지. 그러나 산림 속의 다른 짐승들은 모두 기별을 받아서 내가 백수의 왕님을 알고 있다. 믿지 못하겠으면 내 뒤를 따라 돌아보자. 모든 짐승들이 나를 보기만 해도 겁이 나서 멀리 피할 것이다. 호랑이가 반신반의하면서 여우의 뒤를 따라 산림 속 깊은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야수들은 여우가 채살난 척하면서 오는 것을 보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우 뒤에서 걸어오는 호랑이를 본 짐승들은 사방으로 도망을 쳤고 삽시간에 모든 짐승들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강을은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조선왕에게 말했습니다. 소회시는 바로 그 여우이고 대왕께서는 그 호랑이십니다. 네, 고사성어 호가호위는 이 약에서 유래됐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1: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1: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한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1: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2: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2: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4: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점점 더 편리해짐에 따라 노인들도 디지털 격차를 뛰어넘고 은발 거북목이 되어가면서 관련 건강 위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적절히 사용하면 노인들이 정보를 얻고 사회 교제를 증강하는 데 요소하긴 하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하면 눈과 경추 등 부위를 손상시키고 생활 리듬을 방해하며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노인들의 심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정마다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로 되었습니다. 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권했습니다. 우선 자녀와 가족은 노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노인들이 야외 활동, 지역사회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서, 서예, 운동 등 취미를 가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네, 다음, 자녀들은 노인이 휴대폰 모식을 설치하고 필요하지 않은 제시 기능들은 끄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불량 정보들을 식별, 구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불량 행위 경향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네, 노인들은 하루에 휴대폰을 4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시청을 피해야 합니다. 20 규칙을 따르면 좋습니다. 즉, 20분 동안 전자형광막을 사용하고 20m 밖을 20초 이상 내다보아 눈을 편안하게 합니다. 네, 불을 끄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며 화면 밖에는 주변 광선과 어울려야 합니다. 일단 시력이 저하되고 눈이 아프며 사물이 변형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즉각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네, 노인분들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최대한 올바른 자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을 기대고 목을 앞으로 내밀거나 줄곧 고개를 숙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휴대폰을 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정확한 제2차 세계대전 역사관을 선양하고 국제 공평 정의를 수호하며 역사를 명기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촬영 제작한 다큐 최후의 일격이 지난 19일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다큐는 중앙방송총국 중문국제채널과 RT 금일 러시아 방송국에서 동시적으로 상영하게 됩니다. 다큐 최후의 일격은 1945년 8월 소련이 중국 동북에 파병한 원동 전역을 주제로 하고 전야, 격전, 승리 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매부 분량은 30분이고 실제 영상, 소중한 역사 자료, 전문가 인터뷰 등 형식으로 중국과 소련이 함께 작전하는 역사를 주선으로 하며 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 주전장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한 마지막 전쟁을 진실하게 복원했습니다. 다큐는 전세계 반파쇼 결승 단계에 초점을 뒀습니다. 다큐는 소련군과 동북항일연구군이 협동작전하는 장면을 중점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중국전장 반격의 전략적 협동과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짓는 관건적인 역할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의 죄행을 까발키고 중국 소련 반파쇼 협력 정신을 구현하고 역사의 진상이 전쟁 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의의를 재현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촬영지는 전쟁 유적지와 관련 서류관, 박물관, 기념관에 심입하고 근 20여 명 106세 소련 로병을 포함한 전쟁 참가자나 그 후대를 방문하며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나라의 권위적인 전문가와 학자를 인터뷰하여 최신의 역사 자료와 증거를 대거 확보했습니다. 그중 많은 자료와 영상은 최초 공개입니다. 중앙방송총국과 RT 금일 러시아 방송국이 함께 촬영 제작한 다큐 최후의 일격은 5월 20일부터 중앙방송총국 중문국제채널, RT 금일 러시아 방송국 관련 채널에서 전 세계를 향해 동시적으로 방송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도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47부 무엇 때문에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을 건설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외산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고강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주민들의 74만원 손실을 만회한 경찰 소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24 당도해보고 학습보도 문답코너입니다. 오늘은 제47부 무엇 때문에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을 건설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리영실 기자입니다.
1: 습금평 청석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략적 포치는 인민의 사상 도덕 자질과 과학 문화 자질, 심리 건강 자질 및 신체 건강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전략적 과업을 위하여 공모하는 데 중대한 지도적 의의를 가집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면에서 인식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전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인력 자원 심층 개발 사업에 객관적인 수요입니다. 평생 학습 리념과 실천은 인류 발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선진 시기의 순자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고훈을 남겨 소박한 평생 학습 관념을 구현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정규적인 학교 계통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은 제한되어 있고 대량의 지식과 기능은 사업 실천을 통해 부단히 배워야 하므로 평생 학습은 사람이 생계와 발전을 도모하는 지속적인 동력이자 국가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 자원 개발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20세기 70년대에 국제조직에서 처음으로 평생 학습과 학습형 사회라는 리념을 제기한 이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모두 교육제도와 학습방식의 혁신을 도모해왔습니다. 21세기 들어서서 유엔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서 각국이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전민이 학습기회를 평생 가질 수 있도록 확보할 것을 제안하여 각국의 교육정책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을 상징으로 하는 새로운 단계의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을 맞아 국가재부의 증가와 민중복지 증진은 갈수록 지식과 혁신의 축적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인구대국에서 인력자원대국, 나아가 인력자원강국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반드시 전민의 평생 학습에 의거해야 합니다. 개혁개방 이래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법으로 명문화한 소수의 개발도상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전민이 평생 학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하여 탁월한 성과를 이룩했고 국민 자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종합 국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습금평 청소기는 전민의 평생학습 추진 기제를 보완하고 방식이 보다 유연하고 자원이 보다 풍부하며 보다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할 때 대하여 새로운 총동원령을 내렸고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 건설 사업의 총적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전민이 평생 학습할 수 있는 제도 체계의 혁신, 학습형 사회와 학습형 대국의 건설은 반드시 신시대에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강대한 동력을 주입해 줄 것입니다. 둘째,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 건설은 신시대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보다 완비한 실시 의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서서 10년 사이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조항은 교육사업을 더욱 중시하여 전민의 평생 학습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의 대학 학력 인구는 2억 1,800만 명을 초과하여 총 인구의 약 15.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15살 그리고 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연한은 9.91년이고 생산 연령 인구의 평균 교육 연한은 10.8년이며 신규 노동력의 평균 교육 연한은 13.8년에 달했습니다.

0: 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직업학교와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1,000여만 명이고 평생 교육을 통해 대학 학력을 가진 자가 500여만 명이며 다양한 교육을 받은 종업자가 1억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2022년 2월 말까지 우리나라는 온라인 대중 공개 수업이 5만 2,500개 이상이고 등록된 사용자가 3억 7천만 명에 이르러 온라인 수업 수와 활용 규모 면에서 모두 세계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교육 제도 체계의 기틀이 기본적으로 확립됐고 우리나라의 교육 보급 수준이 안정적으로 세계 중상등 소득국가의 대열에 들어섰으며 거대한 인구 압력이 강대한 인력 자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을 건설하는 면에서 절대 다수의 개발 도상국보다 훨씬 우월한 제도적인 환경과 실시 조건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의 사회, 학습형의 대국 건설 관련 포치를 깊이 있게 관찰하려면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에 따라 각급, 각 류형의 교육을 맞물리게 하고 이어주며 다양한 학습 성과를 인정받게 하는 평생학습 고가교의 구축을 중점으로 삼아 학령전 교육과 의무교육, 특수교육, 고중단계교육에서 직업기술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의 기반을 전면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각 단계, 각 류형 교육의 정적 연결과 휴적 융통을 심화하며 교육계통과 사회 각계의 일심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차세대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여 리념을 갱신하고 모델을 변혁하고 관리를 보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공평을 촉진하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체계와 학습방식을 마련하고 교육강국 건설과 인재강국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학습형 사회를 건설하고 학습형 대국을 건설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전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 학습형 대국을 건설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별곡.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옛 남조국의 발상지 외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64번째는 남조고국의 발상지 외산입니다. 빠른 템포의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외산에 이르면 생활이 이토록 여유있고 느긋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니다. 이렇게 바깥 세상과 전혀 무관하게 느껴지는 도시가 바로 외산입니다. 요관 역사가 바깥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고유함을 부여했기에 외산에서는 그런 느긋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온남 서부의 대리 바이족 자치주 남부 산중에 위치한 외산은 기후가 좋고 민풍이 순박하여 특히 빠른 리듬의 현대 생활에 시들린 도시민들에게 적합한 곳입니다. 몽화성리라고도 하는 외산 고성은 고대 남조국의 발상지입니다. 오늘날까지 보존된 외산 고성은 명나라 때인 1389년에 축조돼 6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골목 양쪽에 즐비한 건물들과 함께 바둑판을 형성하는 고성은 명나라 때의 도시 모습을 완전하게 유지합니다. 외산 고성의 대표 건물인 공진룰은 8m 높이의 성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로각이는 원래 세겹의 지붕을 얹었으나 후에 도충으로 바뀌었고 팔짝 지붕을 얹었습니다. 16m 높이의 성루에 올라서면 외산 고성이 한눈의 안개와 마음이 탁 트입니다. 예스럽고 우아한 루각의 남쪽과 북쪽에는 옹괴 륙조와 말리 청천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액자가 각각 끌려 외산 고성의 중요한 입지를 보여줍니다. 액자는 많지 않은 글자지만 웅장한 기세를 돋보이게 하며 무게 있고 힘 있게 쓰여진 필체로 6개의 소수민족 불악 륙조를 통일한 남조국 임금의 위풍을 대변합니다. 외산 고성의 거리와 골목은 성공루를 중심으로 오물종 모양으로 펼쳐져 있으며 거리와 골목의 량켠에는 예스런 가옥들이 질서 있게 자리합니다. 명나라 때 풍격을 유지하는 고성의 가옥은 다수가 삼방 일조벽과 사합 오천정의 바위족 건물 특징을 보유합니다. 상방은 방 3개 너비에 서로 향한 방향이 다른 세체의 2층 건물을 말하고 일조벽은 가옥 정원의 동쪽에 세운 안채를 마주한 하얀 담벽을 말합니다. 사합은 건물들이 동서남북 네 방향의 가운데 정원을 둘러싼 것을 말하고 오천정은 가운데 정원을 기반으로 조성된 네 개의 작은 정원을 말합니다. 외산인들은 다수가 꽃을 가꾸고 특히 란초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외산의 집집마다 정원은 아름다운 온갖 꽃들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란차는 또 외산인들의 우아한 거주 환경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화로운 생활의 분위기와 우아한 심미 안적 취미도 잘 보여줍니다. 외산 고성의 밖에는 또 룡오송 요족과 대소사, 외보산, 원각사, 남조 몽사성 요조, 태양궁, 택박, 삼학동 마애석가, 문창궁, 문화소원 등 많은 명소가 있습니다. 외산에 있는 부지기수의 이런 명소들은 유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 아름다운 경관으로 천년의 세월과 눈바람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외산 고성의 눈부신 오지를 말해줍니다. 하늘 높이 솟은 고목들 사이에 자리한 원각사는 뒤에 산을 두고 외산 고성을 마주하며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산문을 지나면 사원으로 통하는 계단이 나타납니다. 걸음마다 높아지는 계단을 따라 사원에 들어서면 4대 천왕전과 대웅 보전, 후전 등 질서 있게 자리한 건물들이 예술은 모습으로 모두를 맞이합니다. 원각사에서는 여러 건물과 정자, 련못, 석교 등에 배치해서 원각사의 엄밀한 구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많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원각사는 아늑한 환경을 자랑하며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고성 남쪽의 예보산은 남조의 발상지입니다. 남조의 계곡 임금 세노라가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방목했다고 전해집니다. 세노라의 가족 사당이라고 전해지는 산자락의 토주묘는 현재 이족들이 조상을 참배하는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외보산에는 여러 개의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도교의 삼청신 중 한 명인 태상도군이 이곳에서 세노라를 교화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로 인해 외보산에는 오늘날도 태상도군이 좌선했던 바위와 선인도, 세신관, 철성정 등 명소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당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 이르기까지 지방 정부와 교도 신도들이 산 위에 옥황궁과 문창궁, 룡담전, 로군전 등 다수의 건물을 지었고 신산을 찾는 참배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남조는 외산에서 95년 동안 존속하면서 룡호도성과 몽사성, 매자정성 등 3개의 도성을 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0: 300여 년이 지난 후 이세 고성의 건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소중한 터만 남았습니다. 외산 고성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룡무 도성산에 300평방미터의 완만한 둔덕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남조국 최초의 도성인 룡무 도성의 터입니다. 이 터에는 돌 기둥과 벽돌이 산처럼 쌓여 있고 당나라 때의 불교 속각과 신석기 시대의 여러 가지 도구, 다양한 공예품이 보존됐습니다. 요관 역사와 풍반 문화를 자랑하는 남조국의 이러한 요적들은 옛날 변방 지역 소국의 역사를 기록한 동시에 변방의 소수민족 문화와 중원 문화 간의 뿌리 깊은 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룡무 도성산 옆에는 화소 송영루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전하는 대야면은 세 노라의 여섯 아들이 남조의 여섯 부락을 말하는 육조를 관리했는데 큰 야망을 가진 작은 아들 피라각이 남조를 통일하려고 738년 6월 24일 일화성이 있는 관설로 건물을 짓고 송명루라 칭했습니다. 피라각은 송명루에서 잔치를 차리고 다섯 부락 도령을 초청했습니다. 오조의 도령 중 한 명인 피라 등의 부인 백결이 피라각의 야망을 눈치채고 남편에게 쇠로 만든 팔찌를 제공하겠습니다. 오조의 도령들이 잔치를 즐길 때 피라각이 송명루에 불을 질러 오조의 도령이 모두 숨졌습니다. 오조의 부인들이 여러 시신이 자신의 남편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 피라 등의 부인만이 쇠 팔찌에 근거해 남편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후에 백결 부인은 무력으로 피라 등에 맞섰으나 실패하고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백결 부인을 기르기 위해 해마다 음력으로 6월 25일이 되면 집집마다 횃불을 밝혀 마을 안팎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족 화파절의 유래입니다. 슬픈 전설은 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실 이족의 화파절은 이족들이 단체로 춤을 추는 전통 명절입니다. 타가라고 부르는 이 명절은 이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넓은 터에 조항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걸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전통 음악에 따라 모닥불을 둘러싸고 크게 원을 지어 빙빙 돌며 춤을 춥니다. 사람이 많으면 여러 겹으로 모닥불을 둘러싸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 분위기가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열정적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운 동년.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은 구강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리구코 아나운서입니다.
0: 강서성 구강시 팔리호 신구 승리비 아래 자리 잡은 구강시 박물관은 역사, 예술, 자연을 한 몸에 지닌 국가 1급 종합성 박물관이자 강서성에서 건축 면적이 가장 큰 대형 종합성 박물관입니다. 구강시 박물관은 1978년에 성립됐고 2012년 신관이 준공됐습니다. 신관의 부지 면적은 38.5 m, 총 건축 면적은 2만여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신관은 과학적으로 기획되고 공간 구도가 함대하며 진열과 전시, 학술 교류, 문물 보호, 공중 봉사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겸비했습니다. 관내 구강 역사 문화 진열은 전시청 면적이 2,4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전시는 신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600여 개 문물과 대량의 도표, 환경복원, 주제조각, 멀티미디어 시연의 형식으로 구강의 역사 문화를 낱낱이 해설했습니다. 도시 변천과 휘황찬란한 역사, 지리우세, 문화전승 등 9개 전시 코너는 구강의 역사 맥락을 긴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전시는 2013년 제10회 전국박물관 10대 진열전시 정품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구강 무형문화유산 전시관도 구강시 박물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시관은 실물, 사진,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현대 전시 수단으로 서화시, 호구, 초룡 등 구강지구의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생동하게 전시했습니다. 구강시 박물관은 소장품들이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2021년까지 박물관은 소장품 5,190개, 문물 2,062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원나라, 청화, 목담무늬, 탑식병 등 3개 문물은 국가 1급 문물에 속합니다. 조형이 정교하고 공예 수준이 뛰어난 이 3가지 문물은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이 밖에 박물관에는 각종 돌조각, 도자기, 동기와 철기, 서화작품, 옥기, 도장, 금은기 등 소장품들이 있는데 이들은 구강지구 역사 맥락을 꿰어놓은 명주와도 같습니다. 상설 전시 외에 구강시 박물관은 또 각종 림시 전시를 주최합니다. 황정견, 섭법 문헌전, 경덕진, 어요 출토 용문의 도자기장, 전국 혁명 문물 사진 발췌전 등은 모두 관중들의 호평을 받은 유명 전시입니다. 전시 소단에서 구강시 박물관은 현대 과학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투명 스크린 디지털화 문물 전시대를 통해 관중들은 휴대폰이나 기타 설비의 도움이 필요 없이 전시품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상세하고 풍부한 사진, 영상 자료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밖에 전자 가이드 해설 시스템, 터치스크린 기술, 3D 동적 이미징 기술, 가상현실 기술 등의 종합 사용은 관중들의 관람 체감을 한층 승격시켰습니다. 구강시 박물관은 문물의 소장지와 전시의 창구일 뿐만 아니라 문화전승과 교류의 중요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은 풍부한 전시 내용, 다양한 전시 수단으로 해마다 30여만 명의 관객을 유치하며 구강문화의 빛나는 명함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는 봄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주민들의 74만 원 손실을 만회한 경찰 소빈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3월 26일 44만 원을 지불하려는 진 아주머니를 맞고 4월 16일 모 선생이 10만 원을 되돌려 받도록 하고 4월 27일 정료사의 20만 원을 차단했습니다. 이 모멘트는 74만 원 가치에 상당합니다. 최근 운남 문산 변경관리지대 성관변경파출소 경찰 소빈이 발표한 모멘트 하나가 화제로 되었습니다. 모멘트에서 언급한 74만 원은 소빈과 동료들이 초민들 대신 사기꾼 손에서 받아온 피땀 흘려본 돈입니다. 3월 26일 성관변경파출소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관할군의 주민 진 아주머니가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통화하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경찰 소빈은 빠른 시간 내에 진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파출소 경찰 소빈입니다. 상대방은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인증번호를 보내주지 마십시오. 우리 곧 도착합니다. 경찰들은 신속히 진 아주머니의 집으로 가서 현 사기 단속 센터와 협조해 지불 차단 절차를 긴급 가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경찰은 진 아주머니 휴대폰으로부터 낯선이의 전화를 차단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사기 수법의 함정을 해설해 주었습니다. 이날 진 아주머니는 모 쇼핑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낯선이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진 아주머니가 멤버십을 개통했다며 취소하지 않으면 달마다 800원의 비용이 인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아주머니는 비용 인출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전화 지시대로 출처모를 사이트를 열고 앱을 다운했습니다.

0: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카드 번호와 전화 번호를 보냈습니다. 소빈이 전화 왔을 때 진아 주머니는 마침 계좌 이체하기 전에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은행 카드에 들어있는 44만 원은 거의 반생 동안 모은 저축이었습니다. 끝난 후 진아 주머니와 남편은 특별히 감사기를 만들어 파출소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사기꾼보다 빠르지 않았으면 반생의 저축이 다 날아갔을 겁니다. 진아 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월 16일 경찰은 사기 관련 단서를 접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도움을 제공하는 혐의가 있는 용의자 위모가 관할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빈은 팀을 이끌고 용의자 위모의 위치를 신속히 확정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10만 원 현금을 수색해냈습니다. 이 돈은 위모가 운남 본명 모 선생으로부터 사기쳤던 금액입니다. 올 2월 모 선생은 낯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모 손실, 고액 수익 등 화술로 조식을 구입하라고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래 앱을 다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 선생은 10만 원을 송만 후 상대방은 연결을 끊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임을 의식한 후 모 선생은 경찰에 신고했고 최종 10만 원을 되찾았습니다. 4월 23일 모 선생은 특별히 고명에서 현지로 와서 사의를 담은 감사기를 보냈습니다. 4월 27일 경찰은 긴급 경보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기꾼이 관할 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금 교부 사기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보를 접수한 후 소빈은 신속히 사기 단속 센터와 은행과 협력해 당사자 총무사와 연결을 취한 후 해당 가게로 가서 현금 교부를 막았습니다. 이때 총무사는 이미 20만 원 현금을 인출하고 사기꾼과 교부 장소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소빈은 동료와 제때 도착해 20만 원의 현금의 류실을 막았습니다. 사기꾼 당모도 당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정여사는 올 4월 초 네티즌 친구 한 명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다국 투자 내막 소식이 있다면서 수익 사진을 자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허위 투자 사이트를 열라고 유도했습니다. 상대방 수익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8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다가 20만 원만 놓고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굳게 믿은 정여사는 그렇게 20만 원 현금을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사후 정여사는 파출소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인민경찰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뜻 나서서 정성껏 도와주셨습니다. 봉사가 세심하고 일처리가 믿을 만합니다. 감사기와 감사의 말은 민중들의 가장 소박한 인정입니다. 그러나 소빈과 동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들의 손실을 되찾아준 것이었습니다. 고객 서비스라고 자칭하며 회원 가입 취소, 결제 취소를 구실로 낯선 앱을 다운하고 은행 카드 번호와 인증 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내막 소식, 모 손실을 구실로 개인 계좌나 이름 모를 플랫폼에 송금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면접에서 현금을 주거나 콜택시 교부를 통해 낯선 이에게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것 또한 사기 행위입니다. 상술한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 전화를 끊고 110에 신고하길 바랍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연변 좋아라.

0: 네, 중국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몽골국 개국 군주 칭기스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칭기스칸은 조명한 군사 통수로서 원명은 태무진이다. 태무진이 태어난 시기는 케레이드족, 타타르족, 나이만족, 메르키드족, 몽골족 이 다섯 개의 부족들이 대립하던 시기였다. 태무진은 몽골족 벌즈친 부라 추장 이수구의 아들이다. 9살 나던 해 아버지가 따따르 부족에 의해서 독살된 후 그가 속한 부족은 사분 오열됐다. 청소년 시절 태무진은 가진 고생을 겪으면서 불효 불굴의 의지를 키워나갔다. 그는 힘을 키워 언젠가는 꼭 몽골의 모든 부족을 통일하려고 마음먹었다. 그가 28살 나던 해 부족 귀족들은 그를 부락 추장격적인 가한으로 추대했다. 그때로부터 태무진은 군사를 불러 모으고 군기를 오막에 다스리면서 몽골을 통일할 준비를 다그쳤다. 태무진이 몽골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치른 첫 싸움은 널리 알려진 13익 싸움이다. 당시 몽골에서 가장 실력이 있는 부락 추장 짜무한은 징기스칸 부하에게 살해된 동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3만 군사를 일으켜 태무진 부족을 향해 진공을 해왔다. 전투에서 태무진은 패하고 말았다. 짜무한은 회군하는 도중 잔혹하게 포로들을 학살했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그의 부하들 대부분이 반기를 들고 태무진을 따랐다. 하여 태무진은 비록 싸움에서는 패했지만 실력은 더 커지게 됐다. 1196년 태무진은 금나라와 함께 부친을 살해한 따따르 부락에 대한 정벌을 시작했다. 결과 따따르 부락은 전군이 복멸됐고

0: 아르부라기 백성들과 재산이 전부 테무진의 손에 들어왔다. 그 후 테무진은 면대 전투를 거쳐 몽골 초원의 여러 개 부락을 정벌하고 마침내 전 몽골을 통일했다. 통일 대업을 이룬 테무진은 각 부락 두령을 위해서 대간으로 추대됐다. 그 후로부터 테무진은 징기스칸으로 세상의 이름을 널리 떨치었다. 징기스칸은 즉위한 후 군사와 정치 제도를 세우고 몽골 문자를 사용해서 몽골을 강대한 칸국으로 일떠세웠다. 하지만 당시 금나라는 몽골을 속국으로 간주하고 공물을 바치라고 했다. 이연호한 징기스칸은 1211년 군사를 일으켜 금나라를 대거 전공했다. 금나라를 격파한 후 징기스칸은 1219년 직접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의 가스피해 동쪽에 위치한 활즈머를 진공했다. 활즈머를 정복한 후 징기스칸은 계속 서쪽으로 진공해서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를 점령했다. 그의 선봉 부대는 지금의 유럽 동부와 이란 북부까지 진격해 나갔다. 이 정보를 두고 역사학가들은 징기스칸의 소종이라고 한다. 소종에서 징기스칸은 군사들을 가는 곳마다 대사륙을 벌였고 초토화 작전을 실시해 중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큰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 1226년 징기스칸은 군사를 일으켜 소하를 진공했다. 소하의 서울을 포위 공격하던 마지막 순간 징기스칸은 중병에 걸려 위하 부근에 있는 행궁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휘코타이가 대칸으로 됐다. 중국의 강민족의 통일과 고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결을 한 징기스칸은 탁월한 정치가, 군사가이며 걸출한 민족용으로 중국사는 물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1: 네, 끝곡으로 봄날의 약속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룡이었습니다.

원인 어진에 다이스근다 헛다스 니근스 살리쇼히 옴론 조라가 나이양 이치는 옷들을 수능구해 잠라다 톰문어 오라 명근어 와씨 헛들이 엽나 은타이스 아라반 너네 알뜨니 어스라 타이스 내근 비시오 아스근 엄노 산다 들다 아이니 잠단 소드지 앙하네 소슨 시디 장안이 아른드르니 하야다 아꿀 어시 흩러시도 왔단 옷들을 여울이슈 야바 덕슨 작글 옷들어 바깥은 기시에샤 아일럭슨

간디 얼굴 들 적사들 다 두르민 조기 아짜르바 오늘 하든 너도 원내 후뚱 다다들 다 우직득 여마 하브라한 바깥이 났으네 다 있으네 보이드 하바론 주니 아틀바 박일이 소스니 창안이 허트민

세디 호호디 베타 하이라 아이나 호고 가르지르지 암묵 볼롯 느리건더 보로라 들지마 원인 니지네 타이스그스니 어브린 베이스웃 노시마 은메토 어브린 베이다 장릉공들의 흘흘리 장릉공 오금 발불 실어 잤으면 장들어봐 도록 짜르타스 나르기 장들제 유 발불 울트 주한다서 일수 왔지 이둘 주얼가 제와 쓰여 왈가지 이둘 주얼가지 바라봐 자 아무리 우런도 예봐 제 진의 양사로 아무리 우런도 안 돌지 자 다 어군이 욕을 회 은 허일 훈의 헌흑승 그르 발불 제친 그리마 야 은퇴 다슬금 발불 장릉궁 오근의 벌한 대제선 그리마 그리진 장릉어 허일 자신이 왔으네 따라가들 발불 으르 오주라사 아밭 대하들득 슈도들득 허든 벌한데 얼침이 허든 질 봤득 신 벌은 알잡시가 대제마 은 벌을 우신 탐증이 위수들로 대학다가 호지사시다드가 저도 여신나로 완타라 완타 은퇴우런데 알아둘러와다 호지세 앞질제 대리기 오르그제 바른 일에 대제 하스카리 자솔맨신 엄너들 모르구나 아이나 호고 디스인 시다 타이스네근 비발바시 그리지네 바른 대지 오너니근 더 못래슈 알싱아지라 일수 혼치니 야마리 에라바노 완티인다 모르고 쑥도 배흘레다 쫄응그릴러린 샤주지바함 쫄레흥 그릴러린다 세인 샤가드 우치기리 오너니근 슈티지에 바른이 알라 두지래슈 바르네은 돌부신지 세나지글아 두칠리 복도 박사 수지네 호르조락 두르두스테쇼 아이야 타이스 원승구에 비쇼 바른다 무르가 후지 세타지엘에 은디엠 와서 자가른 졸은 그릴런 우지어튼 글 약수 박신 세바 수 박신 호르 문그스니기 테네우긴 어란 은퇴에선 리샹이 들었지. 허이 집어서 은능 숫자가 아다야 수샹순에 호르디 하드디 두스때마 토해. 리샹 은들 좀 와서 타이스네 오거라다. 모르고 저 바라니 오직글 은은 뭐나. 아이야 배더할 아다 은능으로 오라쇼. 아? 은그리 이진 은박시기 슈트제 하르바돌. 으로부시 오가 센훈에 그디 무다. 우디기 덕스제. 바른드르 머그지에선 장르는 우떡을 흘려 운들 좀 봐서 우디기 너는고 허일지였지는 아 야하 슬치스메 그지 타이스 음나들이라 아서나 그리지나 은 야무르 바르네 허르금에 아 은느금 벌라 오조라산 슈치슨 바르니 뭐 오늘 은느금 바르면 벌라